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Japan, Busan, Yeobanzo.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점심 급식도 맛있게 먹어요. 자, 한 명씩 와서 밥 받아 가세요.
4: Hello. Today I want to eat many many meat. 많이 주세요.
2: 아이고, 그래요. 자, 여기 밥도 이렇게 많이 주고, 자, 고기랑 채소도 많이 먹어요.
4: This meat, it's too fatty. I don't like this part. Can I have some other meat, please?
2: 왜 안 가요? 뒤에 친구도 급식 받아야 되는데. 아, 내 정신 좀 봐라. 맛있게 먹으라고 안 해줘서 그렇구나. 자, 우리 친구 맛있게 먹어요.
4: No, not that. This meat too greasy. I want other meat.
2: 우리 어린이 친구가 편식을 하는가 봐.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지요. 그래야 키도 쑥쑥 크지. 자, 다음 친구.
4: No, I just want other meat. No fat. Another cut, please.
2: 아이고, 자, 어린이 친구. 골고루 안 먹으면 No, Santa. Santa 할아버지가 안 오실 텐데. 얼른 가서 먹어요. 알았지요?
4: I don't want fatty meat. Another cut, please.
2: 아, 미트. 미트 빼달라고. 오케이. 자,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오케이.
4: No, I want meat. Why did you take away my meat? 아!
2: 아이고, 아이고, 왜 울까요, 우리 친구가? 밥도 많아서 다 못 먹겠어요. 알았어요. 밥도 반의 반만, 그 반의 반만 줄게요. 자, 다음 친구.
4: My cookie!
2: 오늘 배워볼 표현. 고기에 지방이 너무 많아요. 영어로 뭐라고요?
5: The meat is too fatty. The meat is too fatty.
2: The meat is too fatty.
1: 고기의 부위를 cut이라고 하는데요. 기름기, 즉 지방이 많은 부위는 fatty, 지방이 없는 부위는 lean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주문했는데 지방이 많아서 지방 없는 부위로 주세요라고 하고 싶다면 This meat is too fatty. I would like a lean cut, please.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고기에 지방이 너무 많아요.
5: The meat is too fatt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how we can share those values with future generations. 네, 오늘 더 인터뷰는 이남일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장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그리고 일상 속 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네, 이렇게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더욱 뜻깊은 것 같은데요.
2: So he expresses his pleasures at being able to join the program and share the true meaning of Veterans Affairs, especially as they welcome June, the month of patriots and veterans. Now, June is the month of patriots and veterans, and I imagine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ust be much busier than usual. So how are things looking at the office?
0: 자, 말씀하셨다시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부산지방보훈청 평소보다 훨씬 더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1년 한 12달 보훈과정을 늘 애쓰고 있지만 특히 6월은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단순히 보훈행사를 개최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나라를 헌신한 분들의 뜻을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거기다가 올해는 60만세 운동 100주년이나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보훈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와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한층 확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So he agrees that while they work hard fo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all year round, June is an especially busy period. And he explains that rather than simply hosting a large number of events, their focus in June is on creating meaningful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remember the dedication of those who sacrifice for the country and to share their gratitude. Also, he notes that since this year marks a deeply significant 100th anniversary of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the office has further expanded its cultural content and corporate collaboration program so that the public can naturally connect with and appreciate the spirit of Veterans Affairs in their daily lives. Well, as we mentioned, tomorrow is Memorial Day. So why is it a day that returns? While it is a day that returns every year, the weight of tomorrow's Memorial Day feels exceptionally unique. So what kind of events have been prepared in Busan tomorrow?
0: 또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날이지만 올해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내일 부산에선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1: 네, 중앙공원 현충원탑에서 제70일에 현충일 추념식이 있는데 여기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들 오후에는 사직 야구장에서 나라사랑 시구식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0: 네.
1: 국가유공자와 유족께서 직접 시구와 식사 시구자로 참여하셔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시민분들이 더 가까이에서 또 보훈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So he explains that the 71st Memorial Day commemoration ceremony will be held at the Chunghuntap, of course, the Memorial Tower in Central Park to honor the noble sacrifices of the heroic dead. And following the ceremony, a 나라 사랑, love for country first pitch and batting event will take place at the 사직 baseball stadium in the afternoon. He notes that national person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will directly participate in throwing the first pitch and taking the first bat, making it a truly meaningful time. Now, the first pitch and batting events at the baseball stadium are wonderful ways for citizens to naturally feel respect and gratitude toward national persons. And I understand there is also a special event prepared for the citizens visiting the stadium to enjoy together.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at program as well?
0: 네, 야구장을 찾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1: 네, 내일 사직 야구장에 오시면은 저희 보훈부의 귀여운 마스코트 캐릭터인 보보 인형탈과 대형 보보 벌룬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0: 네.
1: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여기 보훈 누리집에 인증하시면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0: 네.
1: 많은 시민들께서 오셔서 추억도 쌓으시고 보훈의 의미도 되새기는 함께 담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So if you go to 사직

0: Baseball Stadium. Tomorrow, you can meet Bobo,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 cute mascot character, actually, in the form of a mascot costume and with a giant Bobo balloon as well. And they're going to be hosting an event where they can take photos and with Bobo as well and upload them to the Yogi Bohun website to enter a prize drawing. And he notes that he hopes many citizens will make joyful memories while taking the true meaning of Veterans Affairs to heart as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Nam-il here in the studio, Director General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Now, the reason this year is even more meaningful is because it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So could you explai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is movement? 우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6.10 만세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6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난 전국적인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약간 침체되어 있던 독립운동에 다시 불을 지폈던 점에서 매우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독립운동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던 정말 중요한 계기였는데요. So he explains that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was a nationwid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that took place on June 10th, 1926, occasioned by the funeral of Sun Jung, the last king of Joseon. And he holds, actually, it holds immense historical significance as it reignited the flam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which had been stagnant since the March 1st movement. Then could you tell us about the programs that you prepared to honor this meaningful 100th anniversary of the 610 independence movement?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60 만세 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저희들이 60만세 100주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부산시청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제품을 통해서 본의 가치를 떠올릴 수 있도록 그 부산의 대표 기업들과 다양한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0: 네.
1: 먼저 말씀드리면은 부산의 대표하는 우유 기업의 상품이 있습니다. 부산 우유이고요. 그리고 경성대학교 시각 디자인과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라벨이 담긴 소주, 그리고 기념 메시지가 담긴 컵홀더가 있는 커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운대 부산의 랜드마크인 아주 높은 전망대가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0: 네.
1: 예, 6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보호 포토존과 체험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보보 시그널, 그 보보 나라사랑 고백이라는 특별한 팝업 행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오늘 즐겼으면 합니다.
0: 네,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요. 젊은 세대의 관심도 많이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you can see some of the information that he is talking about on our YouTube channel of the poster as well. So do check it out. Now he shared to hon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610 independence movement. He mentions that they will reflect on the independent spirit of our ancestors at Busan City Hall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He notes that they have launched products with leading Busan companies to bring history and veterans affairs into daily life. And this includes a special package featuring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character, Bobo, from a local milk company, as well as soju with labels designed by Gyeongsang University visual design students, and coffee with commemorative cup holders. Finally, he shares that a special pop-up event called Bohun Signal, Bobo의 나라 사랑 Go Back, so Go 100 is running all through June at a high landmark observatory in Haeundae, featuring a Bobo photo zone and interactive content. So if you're interested, do check it out. Now, one of the best ways to remember the sacrifices of independence activists and national heroes, I would say, is to visit memorial facilities in person. So could you tell us what kind of memorial facilities are located in Busan and recommend a place that citizens should definitely visit?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직접 현충시설을 찾아가는 것이죠. 부산엔 어떤 현충시설들이 있고 또 시민들이 꼭 한번 방문해보면 좋을 장소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이제 부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현충시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백산기념관을 포함한 34개의 독립시설, 독립운동시설물과 그리고 대한해협전성비 등 39개의 국가수호시설물을 포함해서 총 73개의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지방보호청에서는 이런 현충시설을 알리기 위해서 현충시설의 의미에 맞게 추모제를 포함한 각종 기념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충시설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월 이달에 현충시설을 선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현충시설이 부산 곳곳에 네. 자리하고 있는데요. So he mentions that Busan is home to various memorial facilities where people can remember the noble sacrifices made for the freedom and peace of Korea. And he notes that 73 memorial facilities are designated in the city, including 34 independence movement facilities like Paeksan Memorial Hall and 39 national defense facilities like the monument for the victory of the Korea Strait battle. And to raise awareness, he shares that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hosts various government commemorative events, including memorial services tailored to the meaning of each site. Also, they select and promote a memorial facility of the month to widely share their historical value and meaning. Then I'm going to have to ask, could you tell us which site has been selected as the memorial facility of the month for this June? I think a lot of our listeners would love to visit. 선생님 그러면 올해 6월의 현충 시설은 어디인가요? 꼭 가보고 싶습니다.
1: 네, 저희들이 6월 현충일에 맞춰서 저희들이 남구 유엔 기념공원과 평화공원을 있는 곳에 위치한 6.25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0: 네.
1: 현충일을 맞이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가까운 현충 시설을 찾아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의 뜻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0: 네, 이번 현충일엔 가족과 함께 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So he recommends the 625 Veterans Memorial located between the UN Memorial Cemetery and Peace Park in Namgu. With Memorial Day in mind, tomorrow he expresses his hope that citizens will visit nearby memorial sites to remember and honor those who dedicated their lives to the country.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Lee Nam-il here in the studio, Director General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Now, I've heard that the culture of remembering and thanking those who sacrificed for our country is expanding beyond Korea and reaching overseas.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special event you're preparing abroad this year with a Busan-based company? 보훈의 가치가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부산 기업과 함께 해외에서도 특별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요?
1: 네. 올해는 저희들이 부산을 본사로 두고 있는 글로벌 수출 기업과 협업해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보훈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국 유물든의 마트에서 6월 6일에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0: 네.
1: 여기서 마트 내에서 볼 수 있는 보보 이야기 영상을 인증하시고 SNS 팔로우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보보 스티커와 함께 K푸드 선물팩과 호국 보내달 기념카드도 증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부산에서 시작된 보훈의 가치가 해외, 이 한인 사회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참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요. So they are collaborating with a global export company headquartered in Busan to share the values of Korea's Veterans Affairs internationally. He mentions a special event scheduled for June 6th at a supermarket in New Malden, where in UK, where many Koreans reside, and customers who verify watching a Bobo story video in store and participate in a social media follow event will receive K-food gift packs featuring Bobo stickers and commemorative card for the Month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오늘의

0: 대한민국은 뭐 이름 없이 나라를 지키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네. 과거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평화로운 일상이 가능하면 늘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저희 부산지방보훈청에서도 국가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마음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실질적인 애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So he shares that today's Republic of Korea was built upon the sacrifices and dedication of countless people who protected this once nameless nation. And he emphasizes that we must remember that our peaceful daily lives are only possible due to the sacrifices of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and that we should hold respect and gratitude for them. And he concludes by stating that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ill strive to provide warmer and more substantial treatment to the national people and their families with the mindset of offering special compensation for special sacrifices made for the national community. And before we wrap up, I'm going to have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Could you share your personal way of expressing gratitude to someone? 네,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청장님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0: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더라도 직접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속에만 있으면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쵸.
0: 마침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직접 표현해 주는 방법 그분들한테 가볍게 목례를 한다든지 화이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는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네요.
1: 네, 그럼요. 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표현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he believes that expressing gratitude doesn't require a special method, but rather the act of expressing it, even in small ways, is what matters most, as others cannot know what is in our hearts. And with Memorial Day coming up tomorrow, he suggests that citizens should show their appreciation for those who made their ordinary daily lives possible. By giving a slight bow or cheering them on with an encouraging shout when they cross paths, noting that it will warmly lift their own spirits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Nam-il, Director General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남일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장과 함께 했는데요. 청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l right,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악동 뮤지션 with 소문의 낙원.

0: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It's time for News Insight, which is our Friday segment here in the studio. And today, as always, we're joined by Mr. Kim Dong-woo, reporter from Busan 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늘 문자 주제 드릴게요. 기자님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 무엇인가요?
1: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게 더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선물을 많이 드리는데 뭐 가장 편하고 가장 흔하게 쓰는 건 이제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이제 보내는 이제 쿠폰,
0: 네.
1: 기프티콘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0: 네.
1: 좀 많이 고맙거나 아니면 그분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인 경우에는 좀 제가 그분이 좋아할 만한 책 같은 거를 좀 골라가지고
0: 네.
1: 짧은 이제 편지와 함께
0: 네. 네,
1: 드리는 거를 네, 선호한 편입니다. 네.
0: 그렇군요. 저희 다음 주는 저희 부산 월드와이드 팀은 커피와 이제 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today's topic. The 9th national local elections were held on the 3rd, as we know. So today, we're going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stories related to the election results. 네, 지난 3회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오늘은 선거 결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부산 전체 유권자 285만 7,305명 중 177만 5,579명이 투표했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62.1%로 전국 평균 투표율인 61.0%보다 높았고 지난 8회 지방선거 투표율인 49.1%보다 13%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이는 부산의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기도 한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구가 70.2%로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북구는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북구갑 선거구가 포함된 곳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59.1%를 기록한 중구였습니다.
0: 그렇군요. So according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n the 3rd, 1,775,579 out of a total of 2,857,335 eligible voters here in Busan cast their ballots in this election. The final voter turnout was 62.1%, which i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turnout of 61.0% and a 13 percentage point increase from the 49.1% turnout of the 8th local elections. Now, this also marks the second highest voter turnout among all past local elections here in Busan. And looking by region, Pukku recorded the highest turnout at 70.2% among Busan's 16 districts and county. And Pukku actually includes the Pukku-gap constituency, where a parliamentary by-election was held alongside this local election. The place with the lowest voter turnout was Chungu, which recorded 59.1%. Well, as we know, this is and was a high voter turnout. So among those, let's first look at the results of the Busan mayoral election, which drew particular attention. 네, 정말 높은 투표율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쏠린 부산시장 선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당선인이 부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전 당선인은 50.52%를 득표해 47.90%에 그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2.62%포인트 차로 꺾고 당선됐습니다. 3위인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의 득표율은 1.56%였습니다. 전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2018년 오거돈 전 시장 이후 두 번째 부산시장이 됐습니다. 전 당선인은 4일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 변화를 선택한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들겠다며 부산을 정말로 잘 사는 도시 청년이 떠나지 않고 청년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0: I see. So first, John Jae-su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as elected mayor of Busan, and also mayor-elect John Jae-su won 50.52% of the votes, defeating candidate Park Hyung-jun of the People Power Party, who only secured 47.90% by a margin of 2.62 percentage points. The voter turnout for the third place candidate, Chung Yi-han of the New Reform Party, was 1.56%. Now, Mayor-elect Han became the second Busan mayor from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following former Mayor Oh Go-dong in 2018. And at the election camp disbandment ceremony on the 4th, Mayor-elect Han stated that he will heavily uphold the will of the citizens who chose change, and added that he will make Busan a city that is truly well off, a city where young people do not leave, and where opportunities are given given to youth again, and where high-quality jobs are overflowing. Now, the Bukuha parliamentary by-election held together also drew nationwide attention. So what was the outcome? 예, 함께 치러진 북구가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도 전국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결과가 어땠나요?
1: 네, 북구갑 선거에서는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개표 결과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2.96%의 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41.26%를 득표한 2위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의 표 차이는 겨우 1,392표, 득표율로 환산하면 1.70%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15.76%를 득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까지 가세한 3자 구도 속에서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막판까지 추격하다가 극적으로 역전하면서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선자의 윤곽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0: 그렇군요. So an extremely close race unfolded in the Bukuhgap election. And as a result of the ballot counting, independent candidate Han Dong-hun won actually 42.96% of the votes and was elected. The vote difference with the second place candidate Ha Jong-woo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ho received 41.26%, was only 1,392 votes, which translates to a mere 1.70 percentage points in voter turnout. And candidate Park Min-sik of the People Power Party received 15.76%. And amid a three-way race, joined by candidate Park Min-sik of the People Power Party, candidate Ha Dong-hun actually chased candidate Ha Jong-woo until the very last minute and staged a dramatic reversal, actually, meaning the outline of the winner did not emerge easily until the counting was finalized. Now, let's talk a bit about this. And actually, let me correct that. That was Han Dong-hun. My apologies. And in the superintendent of the education election held as a three-way race, I understand that the current superintendent, Kim Seok-jun, actually succeeded in winning a fourth term.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네, 3자 대결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선 김석준 현 교육감이 사선에 성공했다고요?
1: 네, 진보 성향의 김석준 당선인은 50.63%를 얻어 정승윤 후보, 최윤홍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정 후보는 33.12%, 최 후보는 16.23%를 득표했습니다. 현역 교육감인 김 당선인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사선 민선 교육감이 됐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progressively inclined superintendent-elect Kim Seok-jun secured 50.63% of the votes, defeating candidate Jeong Seung-yoon and candidate Choi Yun-hong as well to be elected. And also candidate Jeong received 33.12% and candidate Choi received 16.23% of the votes, and superintendent-elect Kim, the incumbent superintendent, became the first four-term popularly elected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Busan. Well, while the Democratic Party took the mayoral seat, the People Power Party holds the upper hand in the city council, opening an era of a divided government.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as well. 네, 시장직은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시의회에선 국민의힘이 우세하면서 여소야대 시대가 열렸다고요.
1: 네, 이번 선거에서 부산시의회 전체 48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37석, 민주당이 11석을 차지했습니다. 시장직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의석 다수는 국민의힘이 확보하면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부산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재수 당선인에게는 시의회와의 협치가 시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0: 그렇군요. So in this election, out of a total of 48 seats in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the People Power Party took 37 seats and the Democratic Party took 11 seats. Although a Democratic Party candidate was elected to the mayoral post, a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has been formed as the People Power Party secured the majority of the seats. Accordingly, the possibility of clashe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s expected to grow during the deliberation of budget proposals and ordinances, as well as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Busan City. For Mayor-elect Jeon Jae-su, cooperation with the City Council is projected to emerge as a core task for municipal administration management. Now, the landscape of the heads of basic local governments also has changed significantly.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2: 기초자치단체장 판도도 크게 바뀌었다고요?
1: 네, 이번 선거에서 부산 지역 16개 구군의 단체장이 대거 물갈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도구와 남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비장군 등 7개 구군에서 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해운대구 등 9개 구에서 승리했습니다. 4년 전인 2022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16곳을 모두 석권한 바 있습니다.
0: 네. So in this election, the heads of the 16 districts and county in Busan area underwent a massive turnover.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produced heads in 7 districts and county, including Yeongdo, Namgu, Bukgu, and Sahagu, Gangseo-gu, Sasang-gu, and Gijang County. The People Power Party won 9 districts, including Junggu, Seogu, Donggu, Busan-jin-gu, Dongle-gu,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and 해운대구 as well. So all those districts. And in the local elections 4 years ago, as you remember, in 2022, the People Power Party swept all 16 locations. Now with that, let's summarize today's content and wrap things up. 네,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1: 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지역 투표율은 62.1%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당선됐는데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하면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관심을 끈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김석준 교육감이 사선에 성공했습니다. 16개 구군 단체장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7명의 당선인을 배출하면서 국민의힘과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선거 당선인들이 선거 기간 내세웠던 공약을 지키고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부산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So in the 9th national local elections held on the 3rd, the voter turnout in the Busan area recorded 62.1%. The second highest figure in history, as we know. And in the mayoral election, candidate Jeon Jae-soo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as elected. But a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was formed as a People Power Party holds the upper hand in the city council. And in the Bukgu-gab, a parliamentary by-election that drew attention, independent candidate Han Dong-hoon was elected. And i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election, superintendent Kim Seok-jun succeeded in winning a 4-term. Evaluation suggests that a balance was struck with the People Power Party, as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lso produced 7 winners in the election for the heads of the 16 districts and counties. And we do look forward to the elected individuals from this election keeping the pledges they made during the election period and upholding the will of the citizens to open up a bright future for Busan.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ght. Speaking with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기자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News Insight, our lovely Friday segment of the week. And listeners, that's all the segments we have prepared for you today, but we will be back live here in the studio on Monday morning. Actually, I do want to remind you, listeners, if you like to listen to this episode again, you can find our show at befm.or.kr or on the BFM app. And as you know, you can also tune in through YouTube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This program was produced by Chang Hyun-chun, Yuna Jung as well, written by Tae-yeon Hwa. I've been your host, Stephanie Yoon. Final song for today is by Sunshine State with New to Me. Hope you have a wonderful weekend. I'll see you on Monday. Bye-bye.

0: more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 Bangsang.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wa Bangsang.
3: Hello,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o Bangso.
6: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7: 1:00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6: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Hello, my name is Liam McIntyre. I'm 9 years old, four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I also have a younger brother. Now, I was born right here in Busan and have lived here my whole life. This city is great because all the activities I can do. I love going to all the beaches and riding my bicycle around the rivers. Being part of this city is great because I get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8: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업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업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3: chance. I call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The time is now 3 o'clock.

0: FM 부산 영어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점심 급식도 맛있게 먹어요. 자 한 명씩 와서 밥 받아가세요.
4: Hello. Today I want to eat many many meat. 많이 주세요.
2: 아이고 그래요. 자 여기 밥도 이렇게 많이 주고 자 고기랑 채소도 많이 먹어요.
4: This meat, it's too fatty. I don't like this part. Can I have some other meat, please?
2: 왜 안 가요? 뒤에 친구도 급식 받아야 되는데. 아, 내 정신 좀 봐라. 맛있게 먹으라고 안 해줘서 그렇구나. 자, 우리 친구 맛있게 먹어요.
4: No, not that. This meat too greasy. I want other meat.
2: 우리 어린이 친구가 편식을 하는가 봐.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지요. 그래야 키도 쑥쑥 크지. 자, 다음 친구.
4: No, I just want other meat. No fat. Another cut, please.
2: 아이고, 자, 어린이 친구. 골고루 안 먹으면 No, Santa.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실 텐데. 얼른 가서 먹어요. 알았지요?
4: I don't want fatty meat. Another cut, please.
2: 아, 미트. 미트 빼달라고. 오케이. 자,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오케이.
4: No, I want meat. Why did you take away my meat? 아!
2: 아이고, 아이고, 왜 울까요, 우리 친구가? 밥도 많아서 다 못 먹겠어요. 알았어요. 밥도 반에 반만, 곧 반에 반만 줄게요. 자, 다음 친구.
4: My cookie!
2: 오늘 배워볼 표현 고기에 지방이 너무 많아요. 영어로 뭐라고요?
5: The meat is too fatty. The meat is too fatty.
2: The meat is too fatty.
5: 고기의 부위를 cut이라고 하는데요. 기름기, 즉 지방이 많은 부위는 fatty, 지방이 없는 부위는 lean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주문했는데 지방이 많아서 지방 없는 부위로 주세요라고 하고 싶다면 This meat is too fatty. I would like a lean cut, please.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고기에 지방이 너무 많아요.
5: The meat is too fatt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혹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맥도 칵테일의 일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고 보면 칵테일은 이미 우리 일상과 참 가까이에 있는데요. 왠지 바라고 하면 낯설고 어려워서 문을 열기 망설여졌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진입장벽을 시원하게 깨부숴줄 분을 모셨습니다. 국가공인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10년차 전문가이자 손님들에게 맛있는 칵테일 한 잔과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 분이죠. 최은준 바텐더님을 소개합니다. 은준씨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전포동에서 칵테일바를 운영하고 있는 최은준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먼저 저도 그렇지만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조주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조주기능사는 국가공인 칵테일 자격증인데요. 필기는 술과 관련된 여러 이론으로 되어 있고 실기는 지정된 칵테일 40개 중에 출제된 칵테일을 레시피에 맞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주류 쪽에는 거의 유일한 국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칵테일과는 어떻게 처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 사실 바를 운영한 지는 한 2년 정도 다 돼가는데 칵테일 처음 접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접한 거라서 거의 한 10년 정도 됐죠. 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호텔리어가 되겠다는 꿈이 있어서 관광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칵테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칵테일이라는 게 사실 여러 주류와 음료를 섞어서 새로운 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전 거기에 조금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0: 그럼 전포동에 자리 잡으신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신다고 했는데 바는 되게 단골분들이 많잖아요. 혹시 단골 만드는 팁이 있으실까요?
1: 일단 혼자 오시는 분께는 제가 무조건 대화를 일단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평소에 바를 좋아하시는지 어떤 취향의 술을 드시는지 조금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사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손님 또 다시 오게 되는 경우도 그렇게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 소통을 하시면서 단골이 되는 거군요. 그런 단골분들께 칵테일을 타주실 때 은준 씨만의 조주 철학이나 가장 신경 쓰는 디테일은 뭔가요?
1: 일단은 칵테일을 만드시는 분들이 추구하는 디테일은 다 다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정한 레시피를 정량을 지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재료나 이제 술 이런 걸 다 정량화를 해놔서 그걸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님들이 똑같은 맛을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노력, 네, 저의 그겁니다.
0: 이 칵테일에 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칵테일을 여전히 어렵고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1: 사실 칵테일이 이제 어떤 주류에 음료를 섞거나 모든 주류를 섞은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일상적으로 먹는 소맥도 칵테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성을 낮추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에 가셔서는 바텐더 분들에게 솔직하게 저는 바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조금 유명한 칵테일이나 아니면 그 가게의 시그니처 칵테일을 추천해 주시거든요. 그런 걸 한번 드셔보고 취향을 조금 확장해 나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0: 저 오늘 바가 처음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최고의 팁이군요. 추천해 주시는 시그니처로 시작하면 실패가 없겠고요. 그렇다면 은준 씨의 개인적인 취향도 궁금합니다. 은준 씨가 유독 애정하는 칵테일 종류와 그 칵테일의 맛을 몇 배로 맛있게 만들어주는 비밀 안주 조합이 있다면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1: 이게 사실은 칵테일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수가 있는 칵테일을 좀 선호를 해서 의외로 조금 느끼한 음식들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도수의 칵테일이랑 느끼한 음식을 같이 먹었을 때 조금 더 맛이 배가 되는 그런 걸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0: 아, 이건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네요. 오늘 은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은준 씨라는 사람에게 더 매료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바텐더라는 직업을 영단어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1: 저는 사실 바텐더가 약간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렌즈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
0: 프렌즈?
1: 네, 이게 실제로 고객님들이랑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님들이 저희 바에 와서 술을 드시고 조금 고단함을 털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프렌즈라고 생각합니다.
0: 아, 프렌즈. 아, 좋네요. 저도 오늘 은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뭔가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공간이 언제든 나를 반겨주는 친구의 방처럼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술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단함을 털어내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은준 씨의 멋진 철학도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0: your Rings to the World. BEFM, Busan Yeobanz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Delicious food, in your opinion, but also the highest calorie. 네, 여러분, 오늘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냥 일반 음식은 아니고요. 우리 guilty pleasure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칼로리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 같이 먹으면 5kg는 찔 것 같은? 아, 그래도 고칼로리 음식은 조합을 알려주세요. 네. 아, 킬로스 몇 킬로? 5킬로? 그래도 먹을만하지. 그런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같이 한번 상상으로 먹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먹읍시다. And we want to hear your song requests as well.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부에 Our Busan Playlist 만들었어요. 한 명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Winner winner 있을 거예요. 예,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9050#9050 Text messages are 101. KakaoTalk is free and YouTube Live is free as well. Alrighty, alrighty. I'm gonna play you a song. Before that, I'm gonna read some messages. So many messages. Let me just say a big shout out to everybody. Matata-nim, Danny-li-nim, Jong-nim, Kum-nim. We've got, that's me. Sang-min-nim, Benny-nim, Sunflower-nim, Kosu-nim, Huchun-nim, Sapsalge-nim. 안녕하세요. Sapsalge-nim. Very nice. Very nice. Also, we've got Hwang Jakka-nim, Sang-yun-kim-nim. Lots and lots of people texting in today. Sam-nim, Benny-nim as well. And everyone is saying the Korean is out of control. Here we go. We've got Benny Name saying, for me, chicken and fries. Chicken with a rice meal and soda and soup. That is high. And another one, burger and fries with juice. Oh, I want to eat a burger. Sam Name says, I'm so excited for the Busan Pork Festival. Yeah, it's going to be really fun. It's going to be really, really fun. Now, 너무너무 아쉽지만 제가 이번에는 못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 수 있으면 무조건 방문하세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Alright, listen. Here is 고칼로리 by 뚱스. I will see you after this with My Home, My Busan.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drained,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0: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o Bangsong.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2: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2: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2: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2: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2: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2: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3: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4: The time is now 6 o'clock.
5: BEFM Local News at 6.
6: Jeon-jae-soo 부산시장 당선인은 오늘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시장직 인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 축으로 만들겠다며 해양수도 부산 구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전 당선인 측은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방안과 부산시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7: Jeon Jae-soo, the mayor-elect of Busan, received his certificate of election from the Busan Metropolitan Election Commission today and officially began preparations for the transition into office. In his remarks, Jeon said he would work to make Busan a key growth engine for the nation along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le reaffirming his vision of Busan as a global maritime capital. His transition team plans to hold a press conference next week to announce the operation of the transition committee and outline the basic direction of a reorganization of the Busan city government.
6: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내일 오전 10시 중앙공원 충원탑에서 열립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족, 부산시 관계자, 교육계 인사와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릴 예정입니다.
7: The 71st Memorial Day ceremony will be held at 10 a.m. tomorrow at the Chunghon Tower in Busan Central Park. About 700 people, including national merit recipients, bereaved family members, Busan city officials, educators, and citizens are expected to attend the event to honor the sacrifice and contributions of those who dedicated themselves to the nation.
6: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부산항에 K-해양 AI 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달 착수보고회를 열고 부산을 글로벌 해양 AI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항만과 조선, 국방, 문화 등 해양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인재 양성, 창업, 인프라 구축 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7: The Busan Port Authority, in partnership with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has launched a project to establish a K-Maritime AI Belt at Busan Port. The two organizations held a project kickoff meeting last month and have begun developing strategies to foster Busan as a global maritime AI hub.

0: The initiative aims to integrate AI technologies across the maritime sector, including ports, shipbuilding, defense, and cultural industries, while also developing strategies for talent cultivation, startup support,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1: 부산 씨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2026 중앙아시아 부산 유학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지역 11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2천여 명의 예비 유학생과 학부모가 방문해 맞춤형 입학 상담과 비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산 씨는 현지 학교 교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중앙아시아 지역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 Busan City held the 2026 Busan Study Abroad Fair in Central Asia in the cities of Almaty, Kazakhstan, Bishkek, and Kyrgyzstan. 11 universities from Busan participated in the event, which attracted more than 2,000 prospective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parents. In addition, the city held meetings with local school principals and pledged to expand its global network to attract more international students from Central Asia.
1: 부산시는 오는 12일과 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에 맞춰 온라인 종합정보망을 운영합니다. 부산시 공식 홈페이지와 부산관광공사의 비짓부산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공연정보와 인파안전수칙, 응급병원과 약국 위치를 안내합니다. 또 도시철도 운행, 주차장, 물품보관소, 분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광불편신고센터와 여행코스, 야간공연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0: Busan City will launch a comprehensive online information service in conjunction with the BTS World Tour concerts scheduled for June 12th and 13th. The service will be available through the city's official website and the Visit Busan platform, providing concert information, crowd safety guidelines, and the locations of emergency hospitals and pharmacies. Visitors will also be able to access information on subway services, parking facilities, luggage storage locations, and lost and found services. The platform will also provide access to the Tourism Inconvenience Reporting Center, recommended travel itineraries, and information on nighttime events.
1: 부산시는 오늘 아동 청소년 시설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부산시는 시교육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0: Busan City held a training session today on mental health promotion for about 40 staff members working at child and youth welfare facilities. Based on its partnership with the Busan Office of Education and the UNICEF Korea Committee, the city plans to expand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program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1: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주말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18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0: Mostly cloudy conditions are forecast this weekend, with morning temperatures ranging from 18 to 19 degrees and daytime highs reaching 26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n Busan is 24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Tian Kim.
1: 정화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0: peppermint. Ah. It's the mint 향 나는.
1: The funniest thing is you have all these things and I don't have any of that in my bag.
0: 아 이거 조금 이것도 좀 안 되는데.
1: 알겠냐? 알겠나?
0: 아저씨가 이런 거 되게 다니는데. 근데 좀 I think I'm unique. 네, 조금 나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1: No, it's good. It's
0: 그래서
1: good.
0: 좀 신경 쓰는데. 근데 not just this. Not just this. 저도 이것도 들고 다녀요. 이거 좀 부끄럽지만.
1: 뭐죠?
0: 저 종합 비타민도 들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1: And you sure you call yourself a Gen Z?
0: 아, 여기서 조금 네. This is where I differentiate myself. Okay?
1: Okay.
0: 알겠습니다. 여러분, Gen Z라고 안 할게요. 아저씨라고 명포팀이다. 아저씨라고 할게요. 근데 Asia, if you, you know, get to my age.
1: 네. 많이 쓰시군요.
0: Let me finish.
1: Okay.
0: Okay. So I always forget to take my vitamins if I leave it at home. Mm-hmm. 들고 다니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1: Mm.
0: When I carry it around, I'm reminded to take it more often. So that's why I stick it in my bag.
1: I feel like a lot of Gen Z takes vitamins too.
0: 맞죠, 그쵸?
1: 요즘 건강 챙기는 세대니까.
0: 맞아요.
1: 마인드는 제
0: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1: 네. I don't know. I don't know. Man.
0: 종합 비타민입니다. 네. 그리고 아저씨들은 가끔씩 네. 점심을 너무 빨리 먹어서 시간 급해서 이거 뭐지 소화도 안 되는데 효소 들고 다니거든요. 저.
1: Oh my god.
0: So 이게 소화 불량은 영어로 indigestion입니다. Indigestion. So uh-huh. whenever I have indigestion, I would take what would you call 효소? I forgot what 효소 is.
1: Enzymes, I don't think.
0: 네. But 효소 really it helps me after I like have a big meal or like a mm-hmm. heavy meal. It helps like digest, it helps enzymes. Wow, 아주 똑똑하다.
1: 지금 chemistry, microbiology.
0: Digestive enzymes, right?
1: Yeah.
0: That people could take right after having a meal. 이거 소화되는 거 진짜 도움됩니다. 브랜드는 안 보여줄게요. 근데 but 효소, there's a lot of 효소 brands, right?
1: Yeah.
0: Enzyme brands. But these help. These are like magic powder after you eat, right?
1: I feel like we have a very different definition. Oh my god, magic 네. powder. Never mind. I'm not going to say anything to that. Wink, 네. wink.
0: 자, 우리 Gen Z 백도 뭐 있어요? 너무 궁금합니다. What else do you want to show off?
1: I guess I can't show the brand, but
0: 아, 사탕.
1: 아, 근데 이거 진짜 억울한 게 있잖아요. This is my second box. 한국에 와서 두 박스 샀는데 저 아직까지 하나밖에 못 먹어봤어요. My mom and dad have been digging into this every single day. 엄마 아빠가 다 먹어가지고 아직 두 알밖에 못 먹어봤는데.
0: Digging in, 흡입하다.
1: 진짜요.
0: 네.
1: So this is like 공부 집중 안 될 때 신 거.
0: 아.
1: Something sour.
0: 아, 근데 Asia. 제가 Gen Z 마인드인가? 안 그럼 에이샤가 아저씨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1: 네 있어. Why is this happening to
0: 여러분,
1: me?
0: 여러분 저도
1: 아, 그건 좀 다르죠. 약국이야.
0: 아니 어제 I mentioned to my listeners yesterday. I was sick yesterday.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팠어요. 저 약도 들고 다니거든요. You know, this is from my local pharmacy. I carry my medicine
1: oh my
0: around.
1: God, what's in my bag?
0: 들고 다녀야지. 들고 다. You have to put it in your bag to remember to take it. Okay? Yeah. And
1: oh
0: I have to
1: gosh.
0: Take it soon. 네. But then, 저도 진짜 입 심심할 때 많거든요.
1: Oh my god.
0: 아니 진짜 여러분. Okay. I'll be honest. I went a little overboard with the food. I don't carry this much. 저는 먹을 거 사탕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지 않아요. 오늘 what's in my bag 하니까
1: 네.
0: 아 그런 좀 이렇게 좀 you know to show off a little bit, right?
1: Oh my gosh.
0: 그래서 저도 근데 입 심심할 때 있잖아요. 당 떨어질 때 있잖아요.
1: 네.
0: Right? When I need like a sugar boost,
1: okay.
0: right? To get me through the day.
1: Mm-hmm.
0: So I reach in, you know, Asia, 민트 하나 먹을래요? 뭐 먹을래요? 지금 다 있어요.
1: I'm good, thank you. Not
0: 민트
1: right now.
0: 민트 있고, 초코 있고, 혹시 목 아파요? I have cough drops. 네. Cough drop. 이거 Asia, 이건 나중에 하나. 나 진짜 이거 멜론.
1: 드시는 거예요?
0: 이거 먹어요 나중에. 이거.
1: Thank you.
0: 이거 멜론 그 우와. 뭐지? 그 멜론 그 초코 스틱.
1: 어, 되게 국제시장 같다. 여러 가지. No, 그래서 다양한 언어가 적힌 게 나와요.
0: 네. 우리 피디님도 이거 초코 이거 초코 아몬드 드세요. 네. 근데 아저씨들은.
1: What is going on?
0: 아저씨들은 당 떨어지니까,
1: oh,
0: right? Because.
1: 네.
0: We need that sugar boost, right? Boost of, you know, the caffeine hit that you get from chocolate and sugar to get me through the day.
1: Oh. Yeah, for me, I just take my, like, snack when I'm, like, dead inside.
0: Mm.
1: I just, like, you know, to spark myself for life.
0: Asia, every Tuesday,
1: 네.
0: if you feel like you're low, you know, if you need, like, a
1: low on sugar,
0: low on sugar
1: boost.
0: Just ask me.
1: I know.

0: world. BEFM, Busan Yeongwangbangse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0: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The time is now 7 o'clock.

0: 아, 그것도 맞긴 맞아요. 네, 여러분. 너 이제 뭐 요즘 샴푸도 자주 하긴 하고요. Yes, I do shampoo a bit more often these days. 아, 그것도 그렇고.
1: 네.
0: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1: 네.
0: 이 모자를 쓰면 머리 냄새 나잖아. 덥기도 하고. 머리
1: 맞아요.
0: 냄새 때문에 I think it's one, bad for the people around me. Right?
1: I thank you.
0: And two, obviously not great for my hair health.
1: Yeah, okay? I'd say.
0: 그래서 여러분 뭐 모자 안 쓴다 그 말 아닌데 일단 저도 좀 머리카락 and 두피, 네, hair and scalp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히려 좀 hair 그 에센스도 바르고요.
1: 아, 정말요?
0: 네, 제 scalp 그 두피에 네. 그 좀 시원한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1: 두피 쿨링.
0: 네, 그런 것도 좀 하고 다닙니다. 네, 와이프가 챙겨줘서 다행입니다. Well, Asia, let me ask you, how do you take care of your hair then?
1: I'd say it's just the normal, like just the norm, how like shampoo, good shampoo, and like hair pick, and then like before I dry my hair, I would do like a 열 손상하지 말라고 막 그거 바른 다음에 드라이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센스 바르고. But I think it's also really important to know what kind of hair you have. Like 외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게 you have 2A hair, 2B hair, 2C hair. They're like the different types of curls. 야, 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신세계 열린
0: 아니,
1: 것 같은 느낌이죠?
0: 뭐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이지. What 2A hair? What hair do I have?
1: I have no idea. I don't know men's hair. But like for girls, it's like, I think it's like 더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더 curly, 더 강한.
0: 아.
1: So I think I'm like 2B, where like 저는 이제 나 샤워해서 나오면 머리카락이 꽤 꾸불꾸불, wavy. Like it's not curly, it's wavy. So 그거 관리하는 방법도 또 따로 있고.
0: 네.
1: So yeah.
0: 아이고 봐라 이거 좀 웨이비 좀 헤어가 좀 웨이비하다고 해서 PD님도 또 줌인까지 해주고
1: oh my god 오늘은 폈죠 and I also cut off a lot of my damaged hair.
0: 아 그래서 일단 에이샤 좀 관리 좀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1: I guess so.
0: 네 그만큼 중요하니까 right not just the face the hair and scalp is as important. 그래서 오늘 헤어 건강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maybe we get to find out, learn a bit of know-hows from Asia when it comes to hair health.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2: Round one.
1: Oh my gosh, would you rather have a bald spot?
0: Oh.
1: Oh my god, or have a serious receding hair? What do you mean?
0: Receding hairline. 끝까지 읽어줘야 돼요. Receding hairline입니다.
1: What kind of balance game is this?
0: The fun kind. 자, 여러분, 하나만 선택한다면요. A, 원형 탈모 대기.
1: Okay.
0: Or B, M자 탈모 대기. 일단 무조건 탈모예요. 무조건
1: 네.
0: 탈모인데 이 원형 탈모 될 거냐 or M자 탈모 될 거냐.
1: Okay.
0: 자, 여러분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뭐 이거를 더 좋아한다, 이걸 더 싫어한다, 뭐 그거를 뭐 일단 문자 상관없이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1: 네.
0: 어렵긴 하다.
1: I don't know, man. I think I know what I'm gonna choose.
0: 왜냐면 hair loss,
1: yes.
0: 그렇죠? 이게 머리가 빠지는 것을요, hair loss라고 합니다.
1: Mm-hmm.
0: Hair loss is something that I think affects both men and women.
1: Yes.
0: A little, I think. You know,
1: more towards the men.
0: Statistically, probably more towards men, right?
1: Yeah.
0: But 여성분들도 충분히 hair loss 겪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1: Yeah, like, do you have, like, is your father bald, if you don't mind me asking?
0: Because,
1: like,
0: dad,
1: 원래 천천적이잖아요.
0: 그렇죠, 네네네. My dad, he... 처음에는 그 M자였어요. So he first had a receding hairline.
1: Okay.
0: 이제 나이 이제 뭐 70 넘었으니까.
1: He just shaved it off?
0: 아니요. 아직 머리 좀 있긴 있어요.
1: Oh, okay.
0: 있긴 있는데. 근데 위에 이제 bald spot도 있긴 있고요. 네. He's holding on to every
1: So that's
0: every
1: your future. You know that, right?
0: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빠는 우리 관리 하나도 안 했거든. 나는 관리하고 있잖아. 그리고
1: That's what he tells himself.
0: 그리고 와이프가 심어준대요. 와이프가 심어준대요.
1: Actually, I think it would be worth it.
0: 맞아요. So, you know, hair loss, like I said, it's not only for men anymore. It's for women and not just older generation.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이게 탈모 오는 거 아닙니다. These days, a lot of young people, both men and women, are stressing out over thinning hair and hair loss. 탈모는요, 요즘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1: Yeah, apparently it actually has a name for it. We

0: have a name for it. It's called young loss.
1: Young loss.
0: Yeah. Hmm. Experts say the main culprits are for like younger crowd or heavy stress, irregular sleep, and extreme dieting. I think I've seen this a lot online. Like people post like videos of their like, oh my God, like she's so skinny, but then this is what happened because I got skinny, you know, and they will share all the backstories of that. And your hair basically starves when you don't eat right.
2: 젊은 세대에서도 탈모가 많은데요.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가 가장 크대요.
1: 맞아요. And there was even this survey where a lot of people said that they rather give up coffee or even social media than lose their hair. Oh, wow. Right? So, Asia, please tell us, how do we protect our precious hair before it's too late?
0: Okay, so it all comes down to the daily habits. First, always have your, I think a lot of experts recommend like washing your hair not in the morning, like rather like at late at night, I would say, to clear out like the day's gunk. Secondly, use lukewarm or cool water.
1: 그렇죠, lukewarm 미지근한 물 말이죠.
0: Yes. Mm-hmm. Rather than like really hot water, you know, we don't want to like burn our scalp.
1: 진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침에만 머리 감지. 한 여름에도 난 뜨거운 물로 샤워해.
0: Honestly, same here. Same.
1: 아, 그리고
0: 또 머리 두피 다 말리고 자는 거.
1: 맞아요.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Because that leads to like, you know, if you don't dry out your scalp and you dry out your hair, 가려지고 그쪽에 비듬도 생기고 냄새 나고 맞습니다.
0: Yeah, it's all about like the daily habits, guys.
1: 진짜.
0: It's not a quick fix.
1: 아, 자, real quick. 탈모 형태도 다양하잖아요.
0: 네.
1: 그럼 탈모 표현 영어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Mm-hmm.
1: 자, 머리숱이 이렇게 적어지잖아요.
0: 네.
1: 오케이, 이렇게 모발이 가늘어짐을 말하고 싶을 때 hair, my hair is thinning.
0: Yes.
1: My hair is thinning. 왜냐면 thin의 반대말 thick잖아요.
0: 네.
1: 좀 두꺼운. 그렇죠. So if my hair is thinning, that means your hair, you're losing hair.
0: Yes.
1: 네.
0: But like, be careful. Don't say like my hair is thin, because that's a totally different thing.
1: Oh.
0: I feel like thinning이라고 해야지, ing를 붙여야지 이제 네. 머리숱이 적어지고 있어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이 M자 탈모는요, receding hairline입니다. Receding hairline. 이 receding, R-E-C-E-D-I-N-G. 뭐가 이렇게 뭐라고 했지? 이렇게 뒤로 빠지다라고 그런 의미거든요.
0: Yeah.
1: So if your hairline basically
0: is receding.
1: 그쵸. 이마와 이제 머리카락 시작할 때가 거기가 이제 hairline이잖아요. 그래서 if your hairline is receding, 그 머리카락 라인이 계속 뒤로 간단 말이잖아요. 이마가 더 커진단 말이잖아요.
0: Yes.
1: So M자 탈모가 receding hairline. 그리고 원형 탈모, 이 머리 위에 중간에 빠질 때는 그거는 미국에는 bald spot라고 하거든요.
0: Yeah.
1: 네.
0: I
1: 근데
0: think so.
1: 영국에는 bald patch라고 또 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동전 이렇게 모양으로 머리가 뻥 뚫린 그 원형 탈모나 뭐 이렇게 부분을 탈모를 말할 때 미국에는 bald spot, 영국에는 bald patch라고 합니다.
0: Yes.
1: 네.
0: And lastly, this happens to me normally when I'm like really stressed out, like my hair is shedding.
1: my hair is shedding. 진짜 이게 뭐지 그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0: 네,
1: 이제 그 식이 되면 이게 털 빠지잖아요. So that's what's called shedding, right? Usually it's used for animals. 근데 사람들도 요즘에 이제 머리 빠진다고.
0: 빠지니까.
1: 네. 뭐 그냥 머리카락이
0: 털갈이처럼.
1: 뭐, 그렇죠.
0: Sadly.
1: 그럴 때는 뭐 그렇죠.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죠, right?
0: Yes.
1: 네, for people. 자, 그러면 약간 아시아.
0: We should choose. Yeah.
1: 네, 아시아는 뭐가 더 뭐가 더 선호한다? 뭐가 더 싫다? That's up to you.
0: I think because I already have a huge forehead, I wouldn't want a receding hairline to become more of a 맞박이. And I actually had a friend.
1: 참.
0: No, 아빠가 맨날 그러더라고요. 자기 맞박이라고. Anyway, 아빠한테 배운 단어예요. I actually had a friend who had 원형 탈모 and he didn't look that bad. So I'm going to go with that one is better, I guess.
1: So for me, I think the bald spot is... If I had to choose, I want to say like worse because you know there's a lot of people out there with bald spots, right? 근데 저는 차라리 receding hairline일 것 같아요. 왜냐면 bald spot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0: 네.
1: 왜냐면 잘 안 보여. 눈으로 잘 안 보이면, you know 그 뭐지? Out of sight, out of mind. 이 말 있잖아.
0: Yes.
1: 눈 eye level로 안 보이면 까먹어요.
0: 맞아요,
1: You forget you have a bald spot.
0: Yeah.
1: 여기도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면 왠지 엄청 탈 것 같아. 엄청 따가울 것 같기도 하고. And people I heard, if they have like a bald spot and something that bothers them, 잘 안 앉으려고 한대요. Because if they sit, people that are

0: See, standing up,
1: they get a little sensitive about it.
0: Mm. 네. 일단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일단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긴
2: Wait,
0: 있는데요.
2: Wait, but hello, 배용관님.
0: 네, 우리 HK 과장님. 네, you're number one fan. 근데 에이자 학교 가고 나서 에이자 까먹었어요. 진짜 out of sight, out of mind 됐거든요. 네, 네.
2: Gee, thanks.
0: So we're gonna get to your messages, but let's get to balance game number two. 주제는요.
3: Round two.
2: So if you couldn't wash your hair, would you rather have a ton of dandruff or very greasy hair?
0: 오, 자, 머리 안 감았을 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고른다면 제가 머리 한 며칠 동안 안 감았어요. 그러면 비듬 폭발 or 기름기 많아서 이 떡짐 되는 거 있잖아요.
2: What is wrong with our topic?
0: 우리 나가서 우리 임 작가님한테 뭐라 하세요? 뭐라 하시면 됩니다.
2: 아니요, 작가님은 너무 좋아해요.
0: 자, 샵 9050. 네. 너튜브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여러분 의견 보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now according to one survey, about 32% of people said that they wash their hair every other day, right? That's the most common answer.
2: Yeah.
0: 설문에서는 이틀에 한 번 감는 사람이 좀 많은데요. How many days can you go without washing your hair, Asia?
2: I think my maximum would be 3 days, but I would shower on the third day, if that makes sense.
0: Okay.
2: In the summer, or like if I exercise, I need to shower immediately. Like I can't do anything after. But normally I'd say I'm like normal people. I shower my hair every other day.
0: 저는 하루, like for a full 24 hours, if I don't shower, if I don't wash my hair, 이 기름기가 좀 많이 생겨요.
2: That's because you're a guy.
0: 네. 그렇죠. 특히 like, 남성들 기름기 많이 생기잖아요.
2: Oh, actually another interesting culture difference I've noticed is that I'm not saying that everyone's like this, but because in Canada or America, we have very different types of hair, right?
0: Yeah.
2: 그래서 curly hair는 사실 오히려 매일매일 샤워하면 오히려 머릿결이 더 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샤워 머리를 감는 샤워는 매일 하되 덜 머리 감는 게 I don't know I feel like that's the norm of it.
0: Yeah, because I feel like people on purpose don't wash their hair every day because they want to upkeep a certain condition of their hair. 그쵸? 그래서 you know, basically that's almost like same as styling your hair.
2: Exactly.
0: Not washing your hair could be as same as styling it. 자, real quick, 비듬. 기름, 그쵸? 그 기름지고 떡짐, 이 부스스한 머리. 자, 이런 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비듬은 영어로요, dandruff이라고 합니다. Dandruff, D-A-N-D-R-U-F-F. 샴푸 그 바로에 보면 dandruff, 뭐 anti-dandruff 뭐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flaky scalp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2: 맞아요.
0: 이 두피가 계속 이게 긁으면 그 껍질 이렇게 떨어지는 그게 비듬이 있잖아요.
2: Yeah, they be like, it's not dandruff, it's like something else. It's
0: 네.
2: like, yeah.
0: Okay, sure. 그리고 기름기 많은 머리를요, greasy or oily라고도 표현합니다. Greasy or oily. 네, so I didn't shampoo my hair for a couple days. It's super greasy. 혹은 super oily라고 할 수 있죠.
2: And another thing that I saw a lot of like Canadians or Americans use is that they say, my hair is clean today. Oh, thank. Like I'm like, oh my god, your hair looks so good. And they're like, yeah, because it's clean. And I'm like, oh wow, I didn't know you actually used it like that. But okay.
0: 네, and it's because that just goes to show you how rarely they wash their hair. 요즘 나 머리 샴푸했어. 이것도 이제 요즘 이제 자랑, right? 자랑되는 거잖아요. And real quick, 부스스한 머리도 있잖아요. 특히 비가 많이 오면 a lot of people 네, 이렇게 변합니다. Frizzy hair.
2: Oh my god, I have I'm Hagrid.
0: Frizzy라고. Hagrid, 그 해리 포터에서 Hagrid.
2: Yes.
0: 그게 frizzy hair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Asia, real quick, which would you have? Dandruff or very greasy hair?
2: Why?
0: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걸려야 됩니다.
2: I say dandruff.
0: Dandruff, reason?

0: talked about this on the Friday show last week. Mm-hmm. 이 도파민 때문에 이 doom scrolling, 이제 infinite scrolling.
1: Right.
0: 너무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1: 멈출 수 없습니다.
0: 멈출 수가 없어요. Cannot stop.
1: Exactly. 네. And these days, I feel like everyone has had that moment. You know, you open your phone just to check one thing.
0: Yeah.
1: But suddenly, you are watching something completely random.
0: 맞아요. 진짜. 가끔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나 누가 카톡 왔는데 나 이 사람 번호 좀 줘. 라고 했는데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잠깐만 무슨 notification 왔네? 재밌는 거 왔다. And then you're looking at for 10 minutes and then you get 빨리 전화번호 뭐 하고 있니? Right? 진짜 그럴 때 너무 많아요.
1: 진짜 너무 많습니다. Mm-hmm. And the funny thing is the more you watch, the more specific the videos get.
0: Oh yeah.
1: 너무 무서워요.
0: 이거 이 algorithm 때문에 right. 너무 무섭습니다. Mm-hmm. So true, so true.
1: Mm-hmm. 네.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something we all experience these days. Short videos, recommendations, and getting completely pulled into random content.
0: 진짜 바로 저입니다. 거의 저는 이렇게 매일같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오늘 배울 것 같아요. 너무 공감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it's a topic that I'm sure a lot of our listeners as well can relate to.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알고리즘이 날 너무 잘 알아요.
0: 진짜.
1: Yeah. Here, algorithm refers to the system that recommends videos, posts, or content based on what you've watched before.
0: 네.
1: 우리 잘 알고 있는데. So when someone says,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they're joking that the recommendations are almost too accurate.
0: 맞습니다.
1: 무서울 지경이에요.
0: 네. 진짜. Because algorithm? And now, I don't know the science behind it, but tell me if this you experience this yourself. Mm-hmm. 요즘 이제 뭐 저도 가끔씩, you know, 뭐 special 한 날 이렇게 되면 와이프 뭐 생일이나 딸 생일이나 와이프도 똑같이 뭐 제 생일이나 왜 생일밖에 생각 안 되지? You know, like special reasons to give each other presents, yeah. right?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유 없이 선물 줄 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요즘 선물 찾으려면 그럼 어디를 봐요? 요즘 뭐 트렌디한 선물 뭐 있지라고 뭐 IG,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하잖아요. So that algorithm doesn't only stay on your phone. It goes to other people's phones too.
1: That's scary.
0: 같은 한 집에 같은 와이파이 쓰고 계시는 분들요. 똑같은 광고나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 wow.
0: 요즘 와이프 뭐 선물이나 이런 거 서프라이즈를 못해요.
1: 이미 다 알고 있어요.
0: 네, 왜냐면 이 와이프가 절대로 검색할 건 아닌데 폰에 뜨기 시작해. 그럼 저를 물어보죠. 혹시 뭐 최근에 이거 샀어? 라고 이런 질문하거든요.
1: 와우.
0: 너무 무섭습니다.
1: 무섭습니다, 정말요.
0: 네. So that exactly, you know, it means, you know,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So my phone knows me better than I know myself.
1: Yeah.
0: 내가 나 대해서 아는 것보다 폰이 나를 더 잘 안다. 그
1: yeah.
0: 말이잖아요.
1: Mm-hmm.
0: 네. 자, 그러면 my algorithm keeps showing me things like 점점점. 뭐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할 것만 계속 보여줘. 예를 들어, and then you list the things, right?
1: Right.
0: Or 요즘 알고리즘보다 feed라고도 하잖아요.
1: Mm-hmm.
0: Feed. My feed knows me too well. Feed가 나를 너무 잘 알아.
1: 어때요? 네. 거의 먹방인가요?
0: 아마 제 뭐지 그 인스타나 이런 데 들어가면 거의 뭐더라? 요즘에 네 먹방 플러스 요즘 그 뭐지 이 오늘 토픽 일부 토픽도 그 스킨케어 막 같은 거 머리 케어 있잖아요. 요즘 이 네오 케어 영상도 피드에 많이 뜨기 시작해요. 네.
1: Okay.
0: So those are the things that you know if so shows up on my feed these days a lot.
1: Right. 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algorithm got me. It got me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0: 네.
1: 당했다, 넘어갔다 이런 느낌인데 요즘은 네. The algorithm got me. I was going to watch just you know, like one video,
0: 네.
1: but the algorithm got me.
0: Gotcha! 이렇게 말하잖아요.
1: 당했어, 알고리즘에. 딱
0: 맞습니다.
1: 1분만 보려고 했는데
0: 네.
1: 몇 시간씩 보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0: 진짜. They know how to make you like keep watching.
1: Yes.
0: Right?
1: Mm-hmm.
0: And you know, we talked about this last week too. It's because they're feeding into your dopamine sources. Like
1: right.
0: they know, they... They know what's in your brain.
1: I know.
0: They know what your brain likes. So basically, if we keep feeding Mintu's brain this, his finger's not going to stop scrolling. 이 말이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네.
1: 맞죠. 맞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이 표현을 그러면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Minsuna, why are you watching cake videos at midnight?
2: Minju,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1: Well, you're on a diet.
2: What? Watching isn't eating.
1: Well, tell that to your cravings.
2: 잠깐만, hold on. Is there a bakery still open nearby? 근처에 아직 하는 빵집 있나? 어, 있다, 있다, 있다. 민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0: 혹시 여러분, 여기 광안리 쪽에 뭐 밤 12시까지 하는 빵집 아시면 네.
1: 추천 좀 해주세요.
0: 추천 부탁드릴게요. 아, 가끔씩 밤에 막 식빵, 뭐 토스트 이런 거 땡길 때 있거든요.
1: 있죠. 네.
0: 좋습니다. So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Mm-hmm.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되죠?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One video turned into three hours. 영상 하나 봤는데 세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이 표현 정말 요즘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0: Story of my life.
1: Yeah.
0: Story of my life.
1: So when someone says one video turned into three hours, they mean they started watching one video, but somehow ended up spending way more time than they expected.
0: 네.
1: It's usually used when you're talking about short videos or content that keeps you scrolling. 계속 나오는 그런 영상들.
0: 맞아요.
1: 사실 저는 많이 보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0: 어, 그래요?
1: 저는 그 중독될 것 같더라고요.
0: 네네네.
1: 근데 한번 보면 이 빠져나오기 힘든 거는 경험을 해봤죠.
0: 맞습니다. 저 최근에 이것 때문에 혼났어요. 왜냐면 mm-hmm. My wife told me to take the chicken out of the freezer.
1: Mm-hmm.
0: 이게 그 냉동시킨 그 닭을 right. 꺼내라고 했거든요. Uh-huh. I was like, okay, I will. And then I started looking up chicken recipes on, okay. on my phone, mm-hmm. right? Chicken recipes turn to chicken videos. Chicken videos turn to mukbang videos. Mukbang videos turn to, and then like, you know, and then the list goes on and on.
1: Oh, no.
0: 2 hours pass by, and my wife says she's 5 minutes away from home.
1: Uh-oh.
0: And then I was like, oh, 5분 뒤에 온다고? Okay. 맞다, the chicken!
1: One video turned into 3 hours.
0: Exactly. So like I said, story of my life. 너무 공감되는 말입니다. 왜냐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I lost track of time.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mm-hmm. 느낌인데, but it's basically because of your phone that you lost track
1: right.
0: of time. 그래서 뭐 이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ne episode turned into an entire season.
1: Mm-hmm.
0: 자, 한 편만 보려고 했는데 그냥 시즌 하나를 다 봤어.
1: Mm-hmm.
0: Okay. I was only going to watch one thing.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했는데 그렇죠. 이거 진짜 많이 쓸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 지난 시간 아니지만 오래전에 알려드렸습니다. I lost track of time.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런
0: 네.
1: 표현이 있었고 아니면 이런 표현 좋은 것 같아요. Where did the time go? 시간 어디 간 거야?
0: 네. Where did the time go?
1: Mm-hmm.
0: I know where. On your phone.
1: Oh no.
0: Right. The time went to your phone. 그렇죠. 아 근데 특히 이거 아 하나만 보고 자야지. Just one more video.
1: Mm-hmm.
0: Just one more video. 이 표현, mm-hmm. that turns into 50 more videos. 네. 자, 여러분, I know all of you are guilty of it too. I know all of you are guilty of it too, right? Just one more video. 자, one video turned into 3 hours. 이거는 어떻게 실제 대화를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Didn't you say you were going to bed early?
2: I was.
1: But then why were you awake at 2 a.m.?
2: 민주, 알잖아. One video turned into 3 hours.
1: What were you watching?
2: A guy reviewing backpacks.
1: Do you need a backpack?
2: 아니, but I know which one's the best now.
0: 맞아, 진짜 이 너튜브 영상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많이 알게 돼요.
1: 그러니까요. 사지도 않을 걸
0: 사지도
1: 봐요.
0: 않을 거를 왜 이렇게 계속 리뷰를 많이 보는지 가지도 이게 갈 이게, you know you're not gonna go there like
1: right.
0: you don't even have travel plans
1: mm-hmm.
0: but you're watching you know travel vlogs
1: I
0: right
1: know.
0: to like I don't know somewhere like the Himalayas or something right so one video turned into 3 hours mm-hmm. 마지막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마지막 표현입니다. I fell into a rabbit hole.
0: Oh.
1: 하나 보기 시작했다가 끝없이 빠져들었어요.
0: 네.
1: A rabbit hole literally means a rabbit's tunnel underground.
0: 네.
1: 그 뭐 토끼 굴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 표현은 Alice in Wonderland에서 유래됐어요.
0: Mm-hmm.
1: Alice falls down a rabbit hole and ends up in a completely different world.
0: Mm-hmm.
1: 그 토끼굴에 빠져서 이상한 세계에 나오잖아요.
0: 네.
1: So

0: When people say I fell into a rabbit hole, they mean they started looking at one thing and then got completely absorbed in it.
1: 맞아요.
0: Oh.
1: 네.
0: 이런 적.
1: 그렇죠. Uh-huh. Oh, that's, you know, that doesn't look too deep. I'm just going to go in and 갑자기 떨어져서 and then you don't stop.
0: Right.
1: Right? So that's what you falling into a rabbit hole means. So this is something I think a lot of people, and 저도 많이 쓰고요. I mean, but it's not necessarily a bad thing. 꼭 부정적인 의미는 뭐 아닌데요. It's more like I accidentally became obsessed with something.
0: Right.
1: 그렇죠. 뭐 어쩌다 보니 뭐 거기 그냥 푹 빠져버렸다. It could be a good thing, like exercising, right? 어, 나는 그냥 뭐, 어, 그냥 뭐, 뭐 어떤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I fell, you know, I fell down this rabbit hole and now like I'm like a trainer or something, right?
0: Yeah,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예문이요.
1: 아, 예를 들어, for example, okay? So you could say I fell into a rabbit hole about 뭐, vintage watches. 뭐 빈티지 뭐 시계 뭐 빠져들었어, right? Or I fell into a rabbit hole more researching
0: something,
1: right? 그래서 뭐 이것도 진 뭐 이게 I went down a rabbit hole. 그냥 이 말대로만 그냥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0: 아, 맞아요. 사실 I went down a rabbit hole 이 버전 진짜 많이 쓰는데 사실 둘 다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Right? 어, 뭐 비슷하게는 I got completely sucked in 이런 표현 빠졌어요. 이렇게 네. 쓰실 수 있고 I couldn't stop watching. 뭐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I lost track of time 비슷한
1: 맞아요.
0: 표현들이 있었죠.
1: So I fell into a rabbit hole.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민수나, did you finish what you were supposed to do? 할 거 다 했어?
1: No.
0: Why not?
1: Oh, 민수, I fell into a rabbit hole.
0: About what?
1: Things I don't need.
0: Such as?
1: 아,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okay?
0: 짜증 잘 내시네요.
1: 너무 죄책감 드니까. 너무 guilty 하니까. 케이크 보고 있었어, 아, okay?
0: 깜짝이야.
1: I was watching videos about cakes. 좋아요. 자, 여러분. 진짜 우리 이 폰에 our phones, our algorithm, 우리 피드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It knows how to suck us in. It traps us and it doesn't let go. 자, 그래서 오늘 표현, 표현들을 배운 거 복습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0: 알고리즘이 날 너무 잘 알아요.
1: One video turned into 3 hours.
0: 영상 하나 봤다가 3시간 순삭됐어요.
1: I fell into a rabbit hole.
0: 하나 보기 시작하다가 끝없이 빠져들었어요.
1: 네. 근데 혹시 여러분 뭐 인스타나 뭐 너튜브에 All-Star English가 계속 나오면 그거는 좋은 rabbit hole입니다.
0: 어, 그럼요.
1: 네, 그거는 좋은 algorithm이고요. 네, 그럴 때는 one video 확실히 will turn into 3 hours, 여러분. 네. All right, 민주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Another fun episode of Ebi Tajin Small Talk.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Okay, bye.
1: 네. Big shout out to 민주쌤 for this week's segment. Well, folks, time to wrap it up. Enjoy your Friday night. Enjoy your weekend.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same place, same time. Our last track by Maroon 5, Won't Go Home Without You. Have a good on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1: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0: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1: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0: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The time is now 8 o'clock.
3: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Here in the studio, Director General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e're going to discuss the history we should remember, why honoring veterans and patriots still matters today, and how we can share those values with future generations. 네, 오늘 더 인터뷰는 이남일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장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그리고 일상 속 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네, 이렇게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더욱 뜻깊은 것 같은데요. So he expresses his pleasures at being able to join the program and share the true meaning of Veterans Affairs, especially as they welcome June, the month of patriots and veterans. Now, June is the month of patriots and veterans, and I imagine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ust be much busier than usual. So how are things looking at the office? So 말씀하셨다시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부산지방보훈청 평소보다 훨씬 더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1년 한 12달 보훈과정을 늘 애쓰고 있지만 특히 6월은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단순히 보훈 행사를 개최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나라를 헌신한 분들의 뜻을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거기다가 올해는 60만세 운동 100주년이나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보훈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와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한층 확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So he agrees that while they work hard fo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all year round, June is an especially busy period. And he explains that rather than simply hosting a large number of events, their focus in June is on creating meaningful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remember the dedication of those who sacrifice for the country and to share their gratitude. Also, he notes that since this year marks a deeply significant 100th anniversary of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the office has further expanded its cultural content and corporate collaboration program so that the public can naturally connect with and appreciate the spirit of Veterans Affairs in their daily lives. Well, as we mentioned, tomorrow is Memorial Day. So why is it a day that returns? While it is a day that returns every year, the weight of tomorrow's Memorial Day feels exceptionally unique. So what kind of events have been prepared in Busan tomorrow? 또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날이지만 올해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내일 부산에선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1: 네, 중앙공원 현충원탑에서 제70일에 현충일 추념식이 있는데 여기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들 오후에는 사직 야구장에서 나라사랑 시구식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0: 네.
1: 국가유공자와 유족께서 직접 시구와 식사 시구자로 참여하셔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시민분들이 더 가까이에서 또 보훈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o he explains that the 71st Memorial Day commemoration ceremony will be held at the Chunghuntap, of course, the Memorial Tower in Central Park to honor the noble sacrifices of the heroic dead. And following the ceremony, a 나라 사랑, love for country first pitch and batting event will take place at the 사직 baseball stadium in the afternoon. He notes that national person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will directly participate in throwing the first pitch and taking the first bat, making it a truly meaningful time. Now, the first pitch and batting events at the baseball stadium are wonderful ways for citizens to naturally feel respect and gratitude toward national persons. And I understand there is also a special event prepared for the citizens visiting the stadium to enjoy together.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at program as well? 네, 야구장을 찾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1: 네, 내일 사직 야구장에 오시면은 저희 보훈부의 귀여운 마스코트 캐릭터인 보보 인형탈과 대형 보보 본론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0: 네.
1: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여기 보훈 누리집에 인증하시면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0: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1: 네.
0: 많은 시민들께서 오셔서 추억도 쌓으시고 보훈의 의미도 되새기는 함께 담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So if you go to Sajik Baseball Stadium tomorrow, you can meet Bobo,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 cute mascot character actually, in the form of a mascot costume and with a giant Bobo balloon as well. And they're going to be hosting an event where they can take photos and with Bobo as well and upload them to the Yogi Bohun website to enter a prize drawing. And he notes that he hopes many citizens will make joyful memories while taking the true meaning of Veterans Affairs to heart as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Nam-il here in the studio, Director General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Now, the reason this year is even more meaningful is because it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So could you explai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is movement? 우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6.10 만세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6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난 전국적인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약간 침체되어 있던 독립운동에 다시 불을 지폈던 점에서 매우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독립운동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던 정말 중요한 계기였는데요. So he explains that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was a nationwid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that took place on June 10th, 1926, occasioned by the funeral of Sun Chung, the last king of Joseon. And he holds, actually, it holds immense historical significance as it reignited the flam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which had been stagnant since the March 1st movement. Then could you tell us about the programs that you prepared to honor this meaningful 100th anniversary of the 610 independence movement?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60 만세 운동 100, 100주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셨다고요?
0: 네. 저희들이 60 만세 100주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부산시청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제품을 통해서 보훈의 가치를 떠올릴 수 있도록 그 부산의 대표 기업들과 다양한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1: 네.
0: 먼저 말씀드리면은 부산의 대표 기업, 대표하는 우유 기업의 상품이 있습니다. 부산 우유이고요. 그리고 경성대학교 시각 디자인과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라벨이 담긴 소주, 그리고 기념 메시지가 담긴 컵홀더가 있는 커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운대 부산의 랜드마크인 아주 높은 전망대가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1: 네.
0: 예, 6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보호 포토존과 체험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보보 시그널, 그 보보 나라사랑 고백이라는 특별한 팝업 행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오늘 즐겼으면 합니다.
1: 네,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요. 젊은 세대의 관심도 많이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you can see some of the information that he is talking about on our YouTube channel of the poster as well. So do check it out. Now he shared to hon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610 independence movement. He mentions that they will reflect on the independent spirit of our ancestors at Busan City Hall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He knows that they have launched products with leading Busan companies to bring history and veterans affairs into daily life. And this includes a special package featuring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character, Bobo, from a local milk company, as well as soju with labels designed by Gyeongseong University visual design students and coffee with commemorative cup holders. Finally, he shares that a special pop-up event called Bohun Signal, a Bobo의 나라 사랑 go back. So Go 100 is running all through June at a high landmark observatory in Haeundae, featuring a Bobo photo zone and interactive content. So if you're interested, do check it out. Now, one of the best ways to remember the sacrifices of independence activists and national heroes, I would say, is to visit memorial facilities in

0: person. So could you tell us what kind of memorial facilities are located in Busan and recommend a place that citizens should definitely visit?
1: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직접 현충시설을 찾아가는 것이죠. 부산은

0: 기념관을 포함한 34개 독립시설, 독립운동 시설물과 그리고 대한해협 전성비 등 39개 국가 수호 시설물을 포함해서 총 73개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지방보호청에서는 이런 현충시설을 알리기 위해서 현충시설의 의미에 맞게 추모제를 포함한 각종 기념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충시설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월 이달에 현충시설을 선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현충시설이 부산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So he mentions that Busan is home to various memorial facilities where people can remember the noble sacrifices made for the freedom and peace of Korea. And he notes that 73 memorial facilities are designated in the city, including 34 independence movement facilities like Paksan Memorial Hall and 39 National defense facilities like the monument for the victory of the Korea Strait Battle. And to raise awareness, he shares that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hosts various government commemorative events, including memorial services tailored to the meaning of each site. Also, they select and promote a memorial facility of the month to widely share their historical value and meaning. Then I'm going to have to ask, could you tell us which site has been selected as the memorial facility of the month for this June? I think a lot of our listeners would love to visit. 선생님, 그러면 올해 6월의 현충시설은 어디인가요? 꼭 가보고 싶습니다.
0: 네, 저희들이 6월 현충일에 맞춰서 저희들이 남구 유엔 기념공원과 평화공원을 있는 곳에 위치한 6.25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1: 네.
0: 현충일을 맞이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의 뜻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네, 이번 현충일엔 가족과 함께 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So he recommends the 625 Veterans Memorial, located between the UN Memorial Cemetery and Peace Park in Namgu. With Memorial Day in mind, tomorrow he expresses his hope that citizens will visit nearby memorial sites to remember and honor those who dedicated their lives to the country.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Lee Nam-il here in the studio, Director General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Now, I've heard that the culture of remembering and thanking those who sacrificed for our country is expanding beyond Korea and reaching overseas.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special event you're preparing abroad this year with a Busan-based company? 보훈의 가치가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부산 기업과 함께 해외에서도 특별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요?
0: 네, 올해는 저희들이 부산을 본사로 두고 있는 글로벌 수출 기업과 협업해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보훈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국 유물든의 마트에서 6월 6일에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1: 네.
0: 여기서 마트 내에서 볼수 있는 보보 이야기 영상을 인증하시고 SNS 팔로우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보보 스티커와 함께 K푸드 선물팩과 호국 보내달 기념 카드도 증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부산에서 시작된 보훈의 가치가 해외, 이 한인 사회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참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요. So they are collaborating with a global export company headquartered in Busan to share the values of Korea's Veterans Affairs internationally. He mentions a special event scheduled for June 6th at a supermarket in New Malden, where in UK, where many Koreans reside, and customers who verify watching a Bobo story video in store and participate in a social media follow event will receive K-food gift packs featuring Bobo stickers and commemorative card for the Month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저희 오늘의 대한민국은 뭐 이름 없이 나라를 지키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1: 네.
0: 과거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평화로운 일상이 가능하면 늘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존경.

0: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1: 네.
0: 저희 부산지방보훈청에서도 국가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마음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실질적인 애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So he shares that today's Republic of Korea was built upon the sacrifices and dedication of countless people who protected this once nameless nation. And he emphasizes that we must remember that our peaceful daily lives are only possible due to the sacrifices of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and that we should hold respect and gratitude for them. And he concludes by stating that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ill strive to provide warmer and more substantial treatment to the national people and their families with the mindset of offering special compensation for special sacrifices made for the national community. And before we wrap up, I'm going to have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Could you share your personal way of expressing gratitude to someone? 네,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청장님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0: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더라도 직접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마음속에만 있으면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쵸.
0: 마침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범한 일상을 있게 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직접 표현해 주는 방법, 그분들한테 가볍게 목례를 한다든지 화이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는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네요.
1: 네, 그럼요. 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표현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he believes that expressing gratitude doesn't require a special method, but rather the act of expressing it, even in small ways, is what matters most, as others cannot know what is in our hearts. And with Memorial Day coming up tomorrow, he suggests that citizens should show their appreciation for those who made their ordinary daily lives possible by giving a slight bow or cheering them on with an encouraging shout when they cross paths, noting that it will warmly lift their own spirits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Nam-il, Director General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남일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장과 함께 했는데요. 청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l right.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악동 뮤지션 with 소문의 낙원.

0: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It's time for News Insight, which is our Friday segment here in the studio. And today, as always, we're joined by Mr. Kim Dong-woo, reporter from Busan 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늘 문자 주제 드릴게요. 기자님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 무엇인가요?
1: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게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선물을 많이 드리는데 뭐 가장 편하고 흔하게 쓰는 건 이제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이제 보내는 이제 쿠폰,
0: 네.
1: 기프티콘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0: 네.
1: 좀 많이 고맙거나 아니면 그걸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인 경우에는 좀 제가 그분이 좋아할 만한 책 같은 거를 좀 골라가지고
0: 네.
1: 짧은 이제 편지와 함께
0: 네,
1: 드리는 거를 선호한 편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저희 다음 주는 저희 부산 월드와이드 팀은 커피와 이제 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today's topic. The 9th national local elections were held on the 3rd, as we know. So today, we're going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stories related to the election results. 네, 지난 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오늘은 선거 결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부산 전체 유권자 285만 7,305명 중 177만 5,579명이 투표했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62.1%로 전국 평균 투표율인 61.0%보다 높았고 지난 8회 지방선거 투표율인 49.1%보다 13%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이는 부산의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기도 한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구가 70.2%로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북구는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북구갑 선거구가 포함된 곳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59.1%를 기록한 중구였습니다.
0: 그렇군요. So according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n the 3rd, 1,775,579 out of a total of 2,857,335 eligible voters here in Busan cast their ballots in this election. The final voter turnout was 62.1%, which i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turnout of 61.0% and a 13 percentage point increase from the 49.1% turnout of the 8th local elections. Now, this also marks the second highest voter turnout among all past local elections here in Busan. And looking by region, Bukgu recorded the highest turnout at 70.2% among Busan's 16 districts and county. And Bukgu actually includes the Bukgu-gap constituency, where a parliamentary by-election was held alongside this local election. The place with the lowest voter turnout was Chungu, which recorded 59.1%. Well, as we know, this is and was a high voter turnout. So among those, let's first look at the results of the Busan mayoral election, which drew particular attention. 네, 정말 높은 투표율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쏠린 부산시장 선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당선인이 부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전 당선인은 50.52%를 득표해 47.90%에 그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2.62%포인트 차로 꺾고 당선됐습니다. 3위인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의 득표율은 1.56%였습니다. 전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2018년 오거돈 전 시장 이후 두 번째 부산시장이 됐습니다. 전 당선인은 4일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 변화를 선택한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들겠다며 부산을 정말로 잘 사는 도시 청년이 떠나지 않고 청년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0: I see. So first, John Jae-soo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as elected mayor of Busan, and also mayor-elect John Jae-soo won 50.52% of the votes, defeating candidate Park Hyung-jun of the People Power Party, who only secured 47.90% by a margin of 2.62 percentage points. The voter turnout for the third place candidate, Jung Yi-han of the New Reform Party, was 1.56%. Now, Mayor-elect Hon became the second Busan mayor from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following

0: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1: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0: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1: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0: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1: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0: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1: Refuse, reduce.
0: Reuse, recycle.
1: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2: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chance.
3: I call him.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a Bangsan.
5: Annyeonghaseyo,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5: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啊，对，那么这是釜山独有的巨大的魅力。对，另外呢，他个人也是非常推荐附近的像引导和北港夜景散步路线，对，都很近哈，真的是触手可得。当然，如果说不嫌远的话，还可以去到釜山更远的地方啊，对，去打卡。对，那至于更多推荐的地方，我觉得关注华语之音啊，就是我们会对每周呢都会带大家呢去了解那最新的一些庆典的信息，以及呢值得打卡的这样的一些小众的，大家可能呢还不为大多人所知道的这样的一些推荐哈。没错，对，매진이부산에거주하고있는허지금청취자분들께앞으로부산을방문하게돼중화관청취자분들께전하고싶은말씀이있으시면네부탁드립니다
1: 네, 부산은 아름다운 이제 바다와 도시의 활기, 그리고 이제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0: 맞아요.
1: 네,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머물며 일하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워케이션 도시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죠.
1: 앞으로 부산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관광뿐만 아니라 부산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업무 경험도 함께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이제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더 많은 국내외 참가자분들이 부산에 편하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好，他说釜山是一座呢集美丽的大海和城市的活力、便利的交通以及多样的文化于一体的魅力都市。它不仅是一个旅游目的地，更是持续成长为一座能够呢居住、工作以及呢与人交流的这个全球性的工作度假胜地。如果呢大家有机会呢访问釜山或者来参加呢咱们的工作度假项目活动哈，不仅呢可以观光，还可以呢在釜山呢享受全新的工作与生活的新体验。另外他说呢，咱们釜山创造经济革新中心呢也将努力让更多的国内外的参与者哈，能够轻轻松松的体验釜山的美。好。好，那再次感谢哈，在百忙当中是来到华语之音呢，跟大家分享了这么棒的一个信息，是一种新的工作方式，是一种新的生活方式。我觉得也是釜山哈，对，又多了一张非常亮丽的名片，而且是一张软名片。没错，那节目的最后的话，有什么心里话，对，想给我们的听众朋友或者是你的家人朋友说的哈，네마지막으로가족친구동료들에게하고싶은말씀있으시면부탁드립니다
1: 네,항상 응원해주는 가족과 친구,그리고 고생하는 동료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0: 谢谢。
1: 부산 워케이션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부산에도 꼭 한번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
0: 네
1: 니다.
0: 好的，他说呢。想象一直以来呢，支持他的家人和朋友，以及一起辛勤工作的同事们呢，表示谢意哈。希望大家呢能够多多关注咱们釜山的工作度假，有机会一定啊来釜山玩儿。再次感谢。네오늘이렇게받아주셔서네진심으로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
0: 다。谢谢。好的，再次感谢介绍。没错，那么接下来呢，我们也要为大家准备了一首呢歌曲。是的。就像极了此时此刻，可能在我们的介绍的过程当中啊，我觉得大家始终来到釜山，一定是离不开的一个东西，就是什么？就是美丽的大海。所以呢，一首来自张惠妹的《听海》送给大家。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혹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맥도 칵테일의 일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고 보면 칵테일은 이미 우리 일상과 참 가까이에 있는데요. 왠지 바라고 하면 낯설고 어려워서 문을 열기 망설여졌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진입장벽을 시원하게 깨부숴줄 분을 모셨습니다. 국가공인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10년차 전문가이자 손님들에게 맛있는 칵테일 한 잔과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 분이죠. 최은준 바텐더님을 소개합니다. 은준씨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전포동에서 칵테일바를 운영하고 있는 최은준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먼저 저도 그렇지만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조주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조주기능사는 국가공인 칵테일 자격증인데요. 필기는 술과 관련된 여러 이론으로 되어 있고 실기는 지정된 칵테일 40개 중에 출제된 칵테일을 레시피에 맞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주류 쪽에는 거의 유일한 국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칵테일과는 어떻게 처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 사실 바를 운영한 지는 한 2년 정도 다 돼가는데 칵테일 처음 접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접한 거라서 거의 한 10년 정도 됐죠. 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호텔리어가 되겠다는 꿈이 있어서 관광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칵테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칵테일이라는 게 사실 여러 주류와 음료를 섞어서 새로운 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전 거기에 조금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0: 그럼 전포동에 자리 잡으신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신다고 했는데 바는 되게 단골분들이 많잖아요. 혹시 단골 만드는 팁이 있으실까요?
1: 일단 혼자 오시는 분께는 제가 무조건 대화를 일단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평소에 바를 좋아하시는지 어떤 취향의 술을 드시는지 조금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사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손님 또 다시 오게 되는 경우도 그렇게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 소통을 하시면서 단골이 되는 거군요. 그런 단골분들께 칵테일을 타주실 때 은준 씨만의 조주 철학이나 가장 신경 쓰는 디테일은 뭔가요?
1: 일단은 칵테일을 만드시는 분들이 추구하는 디테일은 다 다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정한 레시피를 정량을 지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재료나 이제 술 이런 걸 다 정량화를 해놔서 그걸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님들이 똑같은 맛을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저의 그겁니다.
0: 이 칵테일에 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칵테일을 여전히 어렵고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1: 사실 칵테일이 이제 어떤 주류에 음료를 섞거나 모든 주류를 섞은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일상적으로 먹는 소맥도 칵테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성을 낮추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에 가셔서는 바텐더 분들에게 솔직하게 저는 바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조금 유명한 칵테일이나 아니면 그 가게의 시그니처 칵테일을 추천해 주시거든요. 그런 걸 한번 드셔보고 취향을 조금 확장해 나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0: 저 오늘 바가 처음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최고의 팁이군요. 추천해 주시는 시그니처로 시작하면 실패가 없겠고요. 그렇다면 은준 씨의 개인적인 취향도 궁금합니다. 은준 씨가 유독 애정하는 칵테일 종류와 그 칵테일의 맛을 몇 배로 맛있게 만들어주는 비밀 안주 조합이 있다면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1: 이게 사실은 칵테일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수가 있는 칵테일을 좀 선호를 해서 의외로 조금 느끼한 음식들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도수의 칵테일이랑 느끼한 음식을 같이 먹었을 때 조금 더 맛이 배가 되는 그런 걸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0: 이건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네요. 오늘 은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은준 씨라는 사람에게 더 매료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바텐더라는 직업을 영단어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1: 저는 사실 바텐더가 약간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렌즈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
0: 프렌즈?
1: 네, 이게 실제로 고객님들이랑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님들이 저희 바에 와서 술을 드시고 조금 고단함을 털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프렌즈라고 생각합니다.
0: 프렌즈. 좋네요. 저도 오늘 은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뭔가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공간이 언제든 나를 반겨주는 친구의 방처럼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0: or you can have guilty pleasure foods. So what is the most delicious food, in your opinion, but also the highest calorie? 네, 여러분, 오늘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냥 일반 음식은 아니고요. 우리 guilty pleasure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칼로리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 같이 먹으면 5kg는 찔 것 같은? 아, 그래도 고칼로리 음식은 조합을 알려주세요. 네. 아, 킬로즈 몇 킬로? 5kg? 그래도 먹을만하지. 그런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같이 한번 상상으로 먹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먹읍시다. And we want to hear your song requests as well.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부에 Our Busan Playlist 만들어서 한 명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Winner winner 있을 거예요. 예,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9050 샵 9050 text messages are 101. KakaoTalk is free and YouTube Live is free as well. Alrighty, alrighty. I'm gonna play you a song. Before that, I'm gonna read some messages. So many messages. Let me just say a big shout out to everybody. Matata님, Danny Lee님, Jong님, Kum님. We've got, that's me. Sangmin님, Benny님, Sunflower님, Kosu님, Huchun님, Sapsalge님. 안녕하세요. 삽살개님. Very nice. Very nice. Also, we've got 황 작가님, 상윤킴님, lots and lots of people texting in today. 삼님, 베니님 as well. And everyone is saying the Korean is out of control. Here we go. We've got Benny님 saying, for me, chicken and fries, chicken with a rice meal and soda and soup. That is high. And another one, burger and fries with juice. Oh, 맛있겠다. I want to eat a burger. Sam님 says, I'm so excited for the Busan Pork Festival. Yeah, it's going to be really fun. It's going to be really, really fun. Now, 너무너무 아쉽지만 제가 이번에는 못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 수 있으면 무조건 방문하세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All right, listen. Here is 고칼로리 by 뚱스. I will see you after this with My Home, My Busan.
1: 아, 해방.
2: 고기 주세요.
1: 그래, 줄게.
2: 정말 잘못했어요.
1: 먹자, 먹어.
2: 다시는 택시가 안 할게요.
1: 아, 그래.
3: About to set it going.

0: FM 부산 영어 방송.
1: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2: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3: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2: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3: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2: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3: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5: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점심 급식도 맛있게 먹어요. 자, 한 명씩 와서 밥 받아가세요.
4: Hello. Today I want to eat many, many meat. 많이 주세요.
2: 아이고, 그래요? 자, 여기 밥도 이렇게 많이 주고, 자, 고기랑 채소도 많이 먹어요.
4: This meat, it's too fatty. I don't like this part. Can I have some other meat, please?
2: 왜 안 가요? 뒤에 친구도 급식 받아야 되는데. 아, 내 정신 좀 봐라. 맛있게 먹으라고 안 해줘서 그렇구나. 자, 우리 친구 맛있게 먹어요.
4: No, not that. This meat too greasy. I want other meat.
2: 우리 어린이 친구가 편식을 하는가 봐.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지요. 그래야 키도 쑥쑥 크지. 자, 다음 친구.
4: No, I just want other meat. No fat. Another cut, please.
2: 아이고, 자, 어린이 친구, 골고루 안 먹으면 노 산타,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실 텐데 얼른 가서 먹어요, 알았지요?
4: I don't want fatty meat. Another cut, please.
2: 아, 미트! 미트 빼달라고. 오케이, 자,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오케이.
4: No, I want meat. Why did you take away my meat? 아!
2: 아이고 아이고 왜 울까요 우리 친구가? 밥도 많아서 다 못 먹겠어요. 알았어요. 밥도 반의 반만, 그 반의 반만 줄게요. 자, 다음 친구.
4: My 고기!
2: 오늘 배워볼 표현. 고기에 지방이 너무 많아요. 영어로 뭐라고요?
5: The meat is too fatty. The meat is too fatty.
2: The meat is too fatty.
1: 고기의 부위를 cut이라고 하는데요. 기름기, 즉 지방이 많은 부위는 fatty, 지방이 없는 부위는 lean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주문했는데 지방이 많아서 지방 없는 부위로 주세요라고 하고 싶다면
5: This meat is too fatty. I would like a lean cut, please.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고기에 지방이 너무 많아요.
5: The meat is too fatt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6: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7: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 Kukb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0: 어떻게 보면 디오드를 같이 보이긴 한데요. But it's like a stick, and you roll it to which way, and it you know pops up more. And
1: I 쓰는 거 맞아요?
0: 얼굴에도 바르고 I put it on my arms as well.
1: Yeah, 네. It's important.
0: Yeah, that and
1: oh my god. oh my god, I have the same thing.
0: 맞아요.
1: But in white.
0: 네. 어 그거 하얀 거 우리 와이프가 하얀 거 쓰거든요.
1: Oh, right? But my mom loves that.
0: I use this in blue. It's the peppermint. It's the mint 향 나는.
1: The funniest thing is you have all these things and I don't have any of that in my bag.
0: 아, 이거 조금 이것도 좀 안 되는데.
1: 알겠냐? 알겠나?
0: 아저씨가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근데 좀 I think I'm unique. 네. 조금 나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1: No, it's good. It's good.
0: 좀 신경 쓰는데 근데 not just this. Not just this. 저도 이것도 들고 다녀요. 이거 좀 부끄럽지만
1: 뭐죠?
0: 저 종합 비타민도 들고 다니고 여러분.
1: And you sure you call yourself a Gen Z?
0: 아, 여기서 조금
1: 네.
0: This is where I differentiate myself. Okay.
1: Okay.
0: 알겠습니다. 여러분, Gen Z라고 안 할게요. 아저씨라고 명포팀이다. 아저씨라고 할게요. 근데 Asia, if you know get to my age.
1: 네. 많이 쓰시군요.
0: Let me finish.
1: Okay.
0: Okay. So I always forget to take my vitamins if I leave it at home.
1: Mm-hmm.
0: 들고 다니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When I carry it around, I'm reminded to take it more often. So that's why I stick it in my bag.
1: I feel like a lot of Gen Z takes vitamins too.
0: 맞죠, 그쵸?
1: 요즘 건강 챙기는 세대니까.
0: 맞아요.
1: 근데, 마인드는
0: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1: 네. I don't know. I don't know.
0: 종합 비타민입니다. 네. 그리고 아저씨들은 가끔씩
1: 네.
0: 점심을 너무 빨리 먹어서 시간 급해서 이거 뭐지 소화도 안 되는데 효소 들고 다니거든요.
1: oh my god.
0: So 이게 소화 불량은 영어로 indigestion입니다. Indigestion. So whenever I have indigestion, I would take what would you call 효소? I forgot what 효소 is.
1: Enzymes? I don't think.
0: 네. But 효소 really it helps me after I have a big meal or a heavy meal. It helps digest. It helps enzymes. 와, 이제 똑똑하다.
1: 지금 chemistry, microbiology.
0: Digestive enzymes, right?
1: Yeah.
0: That people could take right after having a meal. 이거 소화되는 거 진짜 도움됩니다. 브랜드는 안 보여줄게요. 근데 but 효소, there's a lot of 효소 brands, right?
1: Yeah.
0: Enzyme brands. But these help. These are like magic powder after you eat, right?
1: I feel like we have a very different definition. Oh my god, magic 네. powder. Never mind. I'm not going to say anything to that. Wink, 네. wink.
0: 자, 우리 Gen Z 백도 뭐 있어요? 너무 궁금합니다. What else do you want to show off?
1: I guess I can't show the brand, but
0: 아,
1: 근데 이거 진짜 억울한 게 있잖아요. This is my second box. 한국에 와서 두 박스 샀는데 저 아직까지 하나밖에 못 먹어봤어요. My mom and dad have been digging into this every single day. 엄마 아빠가 다 먹어가지고 아직 두 알밖에 못 먹어봤는데.
0: Digging in, 흡입하다.
1: 진짜요.
0: 네.
1: So this is like 공부 집중 안 될 때 신 거. Something sour.
0: 아 근데 Asia. 제가 Gen Z 마인드인가 안 그럼 에이샤가 아저씨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1: 네 있어 Why is this happening to
0: 여러분,
1: me?
0: 여러분 저도
1: 아, 그건 좀 다르죠 약국이랑
0: 아니 어제 I mentioned to my listeners yesterday I was sick yesterday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팠어요 저 약도 들고 다니거든요 You know, this is from my local pharmacy. I carry my medicine around.
1: Oh my god, what's in my bag?
0: 들고 다녀야지. You have to put it in your bag to remember to take it. Okay? Yeah. And
1: oh
0: I have
1: gosh.
0: To take it soon. 네. But then, 저도 진짜 입 심심할 때 많거든요.
1: Oh my god!
0: 아니 진짜 여러분 okay,
1: I'll
0: be honest. I went a little overboard with the food. I don't carry this much. 저는 먹을 거 사탕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지 않아요. 오늘 what's in my bag 하니까
1: 네.
0: 아 그런 좀 이렇게 좀 you know to show off a little bit, right?
1: Oh my gosh.
0: 그래서 저도 근데 입 심심할 때 있잖아요. 당 떨어질 때 있잖아요.
1: 네.
0: Right? When I need like a sugar boost,
1: okay.
0: right? To get me through the day.
1: Mm-hmm.
0: So I reach in, you know, Asia, 민트 하나 먹을래요? 뭐 먹을래요? 지금 다 있어요.
1: I'm good, thank you. Not right now.
0: 민트 있고, 초코 있고, 혹시 목 아파요? I have cough drops. 네. Cough drop. 이거 Asia, 이건 나중에 하나. 나 진짜 이거 멜론.
1: 드시는 거예요?
0: 이거 먹어요 나중에. 이거,
1: Thank you.
0: 이거 멜론 그
1: 우와.
0: 뭐지? 그 멜론 그 초코 스틱.
1: 어 되게 국제시장 같다. 여러 가지. No, 그래서 다양한 언어가 섞인 게 나와요.
0: 네. 우리 PD님도 이거 초코 아몬드 드세요. 네. 근데 아저씨들은.
1: What is going on?

0: Welcome back, folks. You are tuned in to hour number two of All-Star English. It's Friday. That means another fun episode of Nice to Minsu in the books. Hopefully you enjoy that first hour. Hour number two, we have highlights from this past week's All-Star English ready for you. Let's see what we have in store for you today. Up first,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balance game we have every Tuesday with Asia. 이번 주 주제 너무 흥미로웠죠. Hair care. 네, 관련된 밸런스 게임 했는데 기대하세요. And right after that, we have Melissa with 영어할 결심. Tune in.
1: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2: But you're please never
0: home. 생각이고. That's what you think.
2: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0: 그건
2: 네 생각이고.
0: 알아서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That's right. Time for That's What You Think.
2: Yup.
0: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2: 그건 네 생각이고.
0: 맞아요.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And yes, as Asia will be joining us every Tuesday for the segment, the Gen Z vibes are officially back.
2: Thank you.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터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 Star. 선정된 부스터들에겐 올스타가 준비한 선물도 드립니다.
0: That's right. 2부에 문자 요정이 맹명 픽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2: 오케이, okay, so we thought this topic would be perfect. 오늘은 헤어 건강 밸런스 게임인데요.
0: 오.
2: Yes! Just doing a hair flip for people who can't see.
0: 나는 못하잖아, 그거.
2: What's that?
0: What you did? I can't do a hair flip with me. 나 오면 그 비듬 터는 것 같아.
2: Okay, so it's June already. 네. The weather's getting hotter and we're all spending more time outdoors. But while everyone's talking about skincare and sunscreen SPF, people often forget about their hair and scalp.
0: 맞습니다. So the stronger sun, sweating, right? The humidity, even AC, air conditioning, these can all affect your hair health.
2: Yes, like 우리 피부가 여기 두피 여기까지라고 하잖아요.
0: 네.
2: Yes, June is the absolute most critical month for hair health. The strong UV rays can literally fry your hair, making it super dry and brittle. 게다가 땀이랑 피지 때문에 두피 트러블이 생기기도 정말 쉽잖아요.
0: 아까 저도 좀 관리한 남자로 했잖아요.
2: Yeah, you haven't been wearing your hat lately. Have you been like, I don't know, washing your hair more?
0: 아, 그것도 맞긴 맞아요. 네, 여러분. 이제 뭐 요즘 샴푸도 자주 하긴 하고요. Yes, I do shampoo a bit more often these days. 아, 그것도 그렇고.
2: 네.
0: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2: 네.
0: 이 모자를 쓰면 머리 냄새 나잖아. 덥기도 하고. 머리
2: 맞아요.
0: 냄새 때문에 I think it's one, bad for the people around me. Right?
2: I thank you.
0: And two, obviously not great for my hair health.
2: Yeah, okay? I'd say.
0: 그래서 여러분 뭐 모자 안 쓴다 그 말 아닌데 일단 저도 좀 머리카락 and 두피, 네, hair and scalp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히려 좀 hair 그 에센스도 바르고요.
2: 정말요?
0: 네, 제 scalp 그 두피에 네. 좀 그 시원한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2: 두피 쿨링.
0: 네, 그런 것도
2: oh my God,
0: 좀 하고
2: you know
0: 다닙니다.
2: Your
0: stuff. 네, 와이프가 챙겨줘서 다행입니다. Well, Asia, let me ask you, how do you take care of your hair then?
2: I'd say it's just the normal, like just the norm, how like shampoo, good shampoo, and like hair pick, and then like before I dry my hair, I would do like a 열 손상하지 말라고 막 그거 바른 다음에 드라이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센스 바르고. But I think it's also really important to know what kind of hair you have. Like 외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게 you have 2A hair, 2B hair, 2C hair. They're like the different types of curls. 야, 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신세계 열린
0: 아니,
2: 것 같은 느낌이죠?
0: 뭐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이지. What 2A hair? What hair do I have?
2: I have no idea. I don't know men's hair.

0: But like for girls, it's like I think it's like 더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더 curly 더 강한. 아. So I think I'm like 2B where like 저는 이제 나 샤워에서 나오면 머리카락이 꽤 꾸불꾸불 wavy. Like it's not curly, it's 어. wavy. So 그거 관리하는 방법도 또 따로 있고. 네. So yeah.
1: 아이고 봐라 이거 좀 웨이비 좀 헤어가 좀 웨이비하다고 해서 PD님도 또 줌인까지 해주고
0: oh my god 오늘은 폈죠 and I also cut off a lot of my damage too.
1: 아 그래서 일단 에이샤 좀 관리 좀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0: I guess so. 네,
1: 그만큼 중요하니까 right not just the face the hair is hair and scalp is as important. 그래서 오늘 헤어 건강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Maybe we get to find out, learn a bit of know-hows from Asia when it comes to hair health.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2: Round 1.
0: Oh my gosh, would you rather have a bald spot?
1: Oh.
0: Oh my god, or have a serious receding hair? What do you mean?
1: Receding hairline. 끝까지 읽어줘야 돼요. Receding hairline입니다.
0: What kind of balance game is this?
1: The fun kind. 자, 여러분, 하나만 선택한다면요. A, 원형 탈모 되기.
0: Okay.
1: Or B, M자 탈모 되기. 일단 무조건 탈모예요. 무조건 네. 탈모인데 이 원형 탈모 될 거냐 or M자 탈모 될 거냐.
0: Okay.
1: 자, 여러분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뭐 이거를 더 좋아한다, 이걸 더 싫어한다, 뭐 그거를 뭐 일단 문자 상관없이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0: 네.
1: 어렵긴 하다.
0: I don't know, man. I think I know what I'm gonna choose.
1: 왜냐면 hair loss,
0: yes.
1: 그렇죠? 이게 머리가 빠지는 것을요, hair loss라고 합니다.
0: Mm-hmm.
1: Hair loss is something that I think affects both men and women.
0: Yes, yes.
1: A little, I think. You know,
0: more towards
1: statistically,
0: the men.
1: Probably more towards men, right?
0: Yeah.
1: But 여성분들도 충분히 hair loss 겪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0: Yeah, like, do you have, like, is your father bald, if you don't mind me asking?
1: Because,
0: like,
1: dad,
0: 원래 천천적이잖아요.
1: 그렇죠, 네네네. My dad, he... 처음에는 그 M자였어요. So he first had a receding hairline.
0: Okay.
1: 이제 나이 이제 뭐 70 넘었으니까.
0: He just shaved it off?
1: 아니요. 아직 머리 좀 있긴 있어요.
0: Oh, okay.
1: 있긴 있는데. 근데 위에 이제 bald spot도 있긴 있고요.
0: Mm.
1: 네. He's holding on to every
0: So that's
1: every
0: your future. You know that, right?
1: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빠는 우리 관리 하나도 안 했거든. 나는 관리하고 있잖아. 그리고
0: That's what he tells himself.
1: 그리고 와이프가 심어준대요. 와이프가 심어준대요.
0: Actually, I think it would be worth it.
1: 맞아요. So, you know, hair loss, like I said, it's not only for men anymore. It's for women and not just older generation.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이게 탈모 오는 거 아닙니다. These days, a lot of young people, both men and women, are stressing out over thinning hair and hair loss. 탈모는요, 요즘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0: Yeah, apparently it actually has a name for it. We have a name for it. It's called young loss.
1: Young loss.
0: Yeah. Experts say the main culprits for like younger crowd are
1: 네.
0: stress, irregular sleep, and extreme dieting. I think
1: 맞아,
0: I've seen this a lot online.
1: 네.
0: Like people post like videos of their like, oh my god, like she's so skinny, but then This is what happened because I got skinny, you
1: 맞아요.
0: know, and they will share all the backstories of that.
1: 맞아,
0: and your
1: 맞아.
0: hair basically starves when you don't eat right.
1: 젊은
0: 세대에서도 탈모가 많은데요.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가 가장 크대요.
1: 맞아요. And there was even this survey where a lot of people said that they rather give up coffee or even social media than lose their hair, right? So, Asia, please tell us,
0: yes.
1: how do we protect our precious hair before it's too late?
0: Okay, so it all comes down to the daily habits. First, always have your, I would, like, I think a lot of experts recommend, like, washing your hair not in the morning, like, rather, like, at late at night,
1: oh.
0: I would say, to clear out, like, the day's gunk. Secondly, use lukewarm or cool water.
1: 그렇죠, lukewarm이 미지근한 물 말이죠.
0: Yes. Mm-hmm. Rather than, like, really hot water, you know? We don't want to, like, burn our scalp.
1: 진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침에만 머리 감지. 한 여름에도 나 뜨거운 물로 샤워해.
0: Oh, honestly, same here. Same.
1: 아, 그리고
0: 또 머리 두피 다 말리고 자는 거.
1: 맞아요.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Because that leads to like, you know, if you don't dry out your scalp and you dry out your hair, 가려지고
0: yeah.
1: 그쪽에 비듬도 생기고.

0: 냄새 나고 맞습니다.
1: Yeah, it's all about like the daily habits, guys.
0: 진짜.
1: It's not a
0: 예.
1: quick fix.
0: 아, 자, real quick. 탈모 형태도 다양하잖아요. 그럼
1: 네.
0: 탈모 표현 영어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숱이 이렇게 적어지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모발이 가늘어짐을 말하고 싶을 때 hair, my hair is thinning.
1: Yes.
0: My hair is thinning. 왜냐면 thin의 반대말 thick잖아요. 좀
1: 네.
0: 두꺼운. 그렇죠. So if my hair is thinning, that means your hair, you're losing hair.
1: Yes.
0: 네.
1: But like, be careful. Don't say like my hair is thin, because that's a totally different thing. I feel like thinning이라고 해야지, ing를 붙여야지 이제
0: 네.
1: 머리숱이 적어지고 있어요. 이런
0: 그렇죠. 네. 그리고 이 M자 탈모는요, receding hairline입니다. Receding hairline. 이 receding, R-E-C-E-D-I-N-G. 뭐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뒤로 빠지다라고 그런
1: Yeah.
0: 의미거든요. So if your hairline basically,
1: It's receding.
0: 그쵸? 이마와 이제 머리카락 시작할 때가 거기가 이제 hairline이잖아요. 그래서 if your hairline is receding, 그 머리카락 라인이 계속 뒤로 간단
1: 뒤로,
0: 말이잖아요.
1: yeah.
0: 이마가 더 커진단 말이잖아요.
1: Yes.
0: So M자 탈모가 receding hairline. 그리고 원형 탈모, 이 머리 위에 중간에 빠질 때는 그거는 미국에는 bald spot라고 하거든요.
1: Yeah,
0: 네,
1: I think
0: 근데
1: so.
0: 영국에는 bald patch라고. 또 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동전 이렇게 모양으로 머리가 뻥 뚫린 그 원형 탈모나 뭐 이렇게 부분을 탈모를 말할 때 미국에는 bald spot, 영국에는 bald patch라고 합니다.
1: Yes.
0: 네.
1: And lastly, this happens to me normally
0: 어머,
1: when I'm like really stressed out, like my hair is shedding.
0: My hair is shedding. 진짜 이게 뭐지? 그 강아지들이나
1: 네,
0: 고양이들
1: 맞아요.
0: 이제 그 시기
1: Shed.
0: 되면 이게 털 빠지잖아요. So that's what's called shedding,
1: Yeah.
0: right? Usually it's used for animals. 근데 사람들도 요즘에 이제 머리
1: 머리카락이
0: 빠진다고.
1: 빠지니까.
0: 네. 뭐 그냥 머리카락이 뭐
1: 털갈이처럼.
0: 그렇죠.
1: Sadly.
0: 그럴 때는 뭐 그렇죠.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죠.
1: Yes.
0: Right? 네. For people. 자, 그러면 약간 아시아.
1: We should choose.
0: 네.
1: Yeah. This
0: 아시아는 뭐가 더 뭐가 더뭐 선호한다? 뭐가 더 싫다? That's up to you.
1: I think because I already have a huge forehead, I wouldn't want a receding hairline to become more of a 맞박이. And I actually had a friend. 너 아빠가 맨날 그러더라고요. 자기 맞박이라고. Anyway, 아빠한테 배운 단어예요. I actually had a friend who had 원형 탈모 and he didn't look that bad. So I'm gonna go with that one is better, I guess.
0: So for me, I think the bald spot is If I had to choose, I don't want to say like worse because you know there's a lot of people out there with bald spots,
1: Yeah.
0: right? 근데 저는 차라리 receding hairline일 것 같아요. 왜냐면 bald spot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1: 네.
0: 왜냐면 잘안 보여. 눈으로 잘안 보이면, you know 그 뭐지?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말 있잖아.
1: Yes.
0: 눈 eye level로 안 보이면 까먹어요.
1: 맞아요,
0: You forget
1: 맞아요.
0: you have a bald spot.
1: Yeah.
0: 여기도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면 왠지 엄청 탈것 같아. 엄청 따가울 것 같기도 하고. And people I heard, if they
1: Okay.
0: have like a bald spot and it's something that bothers them, 잘안 앉으려고 한대요. Because if they sit, people that are
1: Say they can
0: standing
1: see
0: up
1: it. Oh,
0: get to
1: yeah.
0: see it. They get a little sensitive about it. 네. 일단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일단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긴
1: Wait, but
0: 있는데요.
1: hello, 배용관님.
0: 네, 우리 HK 과장님. 네, you're number one fan. 근데 에이자 학교 가고 나서 에이자 까먹었어요. 진짜 out of sight, out of mind 됐거든요. 네.
1: Gee, thanks.
0: So we're gonna get to your messages, but let's get to balance game number two. 주제는요.
1: So, if you couldn't wash your hair, would you rather have a ton of dandruff or very greasy hair?
0: 오, 자, 머리 안 감았을 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고른다면 지금 머리 한 며칠 동안 안 감았어요. 그러면 비듬 폭발 or 기름기 많아서 이 떡짐 되는 거
1: What is
0: 있잖아요.
1: wrong with our topic?
0: 우리 나가서 우리 임 작가님한테 뭐라 하시면
1: 아니요,
0: 됩니다.
1: 작가님은 너무 좋아해요.
0: 자, 샵 9050. 네, 너튜브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now according to one survey, about 32% of people said that they wash their hair every other day, right? That's the most common answer. 설문에서는 이틀에 한번 감는 사람이 좀 많는데요. How many days can you go without washing your hair, Asia?
1: I think my maximum would be 3 days, but I would shower on the third day, if that makes sense.
0: Okay.
1: In the summer, or like if I exercise, I need to shower immediately. Like I can't do anything after. But normally, I'd say I'm like normal people. I shower my hair every other day.

0: Time for 입이 터지는 small talk. And we have Minju Sam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once again.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Hi, hi, hi. 아, Minju Sam 왔으니까 인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Dr. 수님이 Minju Sam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고수님도 Minju Sam 환영합니다. 그리고 Winter is coming. Minju Sam 안녕하세요. 하트 두 개까지 보냈어요.
1: 오, 감사합니다. 하트.
0: 네. 역시 네, 팬들 와 있군요. 자, Minju Sam,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How are you?
1: I'm feeling great today.
0: 그렇지. 저 한숨으로 I'm feeling great.
1: 너무 좋죠, 뭐. How are you?
0: I'm feeling great as well. I'm just kidding. No, I'm getting by. I'm getting by. 이것도 okay. 저번 주, you know, I told you how mm-hmm. I hate summer.
1: 네. Yeah.
0: 그래서 벌써 이 조금씩 짜증이
1: 지쳤나요?
0: 에너지는 이게 you know my energy levels are going down but my you know my annoyance
1: oh.
0: levels is going up.
1: Oh, 그래서 no.
0: 이 짜증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But I'm doing okay.
1: Okay.
0: I'm smiling. 네.
1: Good. So Minju, when you have a few minutes to relax, 네. do you ever just open your phone without thinking?
0: Oh, 그냥 아무 mm-hmm. 이유 뭐 You know, 멍 때리면서, and I don't even have a reason, I just take out my phone.
1: Right.
0: All the time. 여러분, 폰 끊으려고 이유가 필요해요?
1: And once you start watching short videos, isn't it hard to stop?
0: 진짜. We talked about this mm-hmm. On the Friday show last week.
1: Mm-hmm.
0: 이 도파민 때문에,
1: oh.
0: 이 doom scrolling, 이제 infinite scrolling.
1: Oh, right.
0: 너무...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1: 멈출 수 없습니다.
0: 멈출 수가 없어요. Cannot stop.
1: Exactly.
0: 네.
1: And these days, I feel like everyone has had that moment. You know, you open your phone just to check one thing.
0: Yeah.
1: But suddenly, you are watching something completely random.
0: 맞아요. 진짜. 이 가끔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나 예를 들어 누가 카톡 왔는데 나 이 사람 번호 좀 줘 라고 했는데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잠깐만 무슨 노티피케이션 왔네 재밌는 거 왔다 and then you're looking at for 10 minutes uh-huh. and then you get 빨리 전화번호 뭐 하고 있니 right 진짜 그럴 때 너무 많아요
1: 진짜 너무 많습니다
0: mm-hmm.
1: and the funny thing is the more you watch the more specific the videos get
0: Oh yeah.
1: 너무 무서워요.
0: 이거 이 algorithm 때문에
1: right.
0: 너무 무섭습니다.
1: Mm-hmm.
0: So true, so true.
1: Mm-hmm. 네.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something we all experience these days. Short videos, recommendations, and getting completely pulled into random content.
0: 진짜 바로 저입니다. 거의 저는 이렇게 매일같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을 mm-hmm. 오늘 배울 것 같아요. 너무 공감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it's a topic that I'm sure a lot of our listeners mm-hmm. as well can relate to.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알고리즘이 날 너무 잘 알아요.
0: 진짜.
1: Yeah. Here, algorithm refers to the system that recommends videos, posts, or content based on what you've watched before.
0: 네.
1: 우리 잘 알고 있는데. So when someone says,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they're joking that the recommendations are almost too accurate.
0: 맞습니다.
1: 무서울 지경이에요.
0: 네. 진짜. Because algorithm?
1: Mm-hmm.
0: And now, I don't know the science behind it, but tell me if this you experience this yourself. Mm-hmm. 요즘 이제 뭐 저도 가끔씩, you know, 뭐 special 한 날 이렇게 되면 와이프 뭐 생일이나 mm-hmm. 딸 생일이나 와이프도 똑같이 뭐 제 생일이나
1: mm-hmm.
0: 왜 생일밖에 생각 안 하지? You know, like special reasons to give each other presents,
1: yeah.
0: right?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유 없이 선물 줄 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요즘 선물 찾으려면 그럼 어디를 봐요? 요즘 뭐 트렌디한 선물 뭐 있지라고 뭐 IG,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하잖아요. Mm-hmm. So that algorithm doesn't only stay on your phone. It goes to other people's phones too.
1: That's scary.
0: 같은 한 집에 같은 와이파이 쓰고 계시는 분들요. 똑같은 광고나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 wow.
0: 요즘 와이프 뭐 선물이나 이런 거 서프라이즈를 못해요.
1: 이미 다 알고 있어요.
0: 네, 왜냐면 이 와이프가 절대로 검색할 건 아닌데 폰에 뜨기 시작해.
1: Oh.
0: 그럼 저를 물어보죠. 혹시 뭐 최근에 이거 샀어? 라고 이런 질문하거든요.
1: 와우.
0: 너무 무섭습니다.
1: 무섭습니다, 정말요.
0: 네. So that exactly, you know, it means, mm-hmm. you know,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So my phone knows me better than I know myself.
1: Yeah.
0: 내가 나 대해서 아는 것보다 폰이 나를 더 잘 안다. 그 yeah. 말이잖아요. Mm-hmm. 네. 자, 그러면 my algorithm keeps showing me things like 점점점. 뭐 알고리즘이 내가 뭐 좋아할 것만 계속 보여줘. 예를 들어 and then you list the things, right?
1: Right.
0: Or 요즘 알고리즘보다 feed라고도 하잖아요.
1: Mm-hmm.
0: Feed. My feed knows me too well. Feed가 나를 너무 잘 알아.
1: 네. 어때요? 거의 먹방인가요?
0: 아마 제 뭐지 그 인스타나 이런 데 들어가면 거의 뭐더라? 요즘에 네 먹방 플러스 요즘 그 뭐지 이 오늘 토픽 일부 토픽도 그 스킨 케어 막 같은 거 머리 케어 있잖아요. 요즘 이 네오 케어 영상도 피드에 많이 뜨기 시작해요. 네.
1: Okay.
0: So those are the things that you know if so, shows up on my feed these days a lot.
1: Right. 네. 어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algorithm got me. It got me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당했다, 넘어갔다 이런 느낌인데 요즘은 네. The algorithm got me. I was going to watch just you know, like one video,
0: 네.
1: but the algorithm got me.
0: Gotcha! 이렇게 말하잖아요.
1: 당했어, 알고리즘에. 딱 맞습니다. 1분만 보려고 했는데
0: 네.
1: 몇 시간씩 보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0: 진짜. They know how to make you like keep watching.
1: Yes.
0: Right?
1: Mm-hmm.
0: And you know, we talked about this last week too. It's because they're feeding into your dopamine sources. Like
1: right.
0: They know what's in your brain.
1: I know.
0: They know what your brain likes. So basically, if we keep feeding Minsu's brain this, his finger's not going to stop scrolling. 이 말이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네.
1: 맞죠. 맞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이 표현을 그러면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Minsuna, why are you watching cake videos at midnight?
2: Minsu,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1: Well, you're on a diet.
2: What? Watching isn't eating.
1: Well, tell that to your craving.
2: 잠깐만, hold on. Is there a bakery still open nearby? 근처에 아직 하는 빵집 있나? 어, 있다, 있다, 있다. 민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0: 혹시 여러분, 여기 광안리 쪽에 뭐 밤 12시까지 하는 빵집 아시면 네.
1: 추천 좀 해주세요.
0: 추천 부탁드릴게요. 아, 가끔씩 밤에 막 식빵, 뭐 토스트 이런 거 땡길 때 있거든요.
1: 있죠.
0: 네. 좋습니다. So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Mm-hmm.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되죠?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One video turned into 3 hours. 영상 하나 봤는데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이 표현 정말 요즘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0: Story of my life.
1: Yeah.
0: Story of my life.
1: So when someone says one video turned into 3 hours, they mean they started watching one video, but somehow ended up spending way more time than they expected.
0: 네.
1: It's usually used when you're talking about short videos or content that keeps you scrolling. 계속 나오는 그런 영상들.
0: 맞아요.
1: 사실 저는 많이 보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0: 어, 그래요?
1: 저는 그 중독될 것 같더라고요.
0: 네네네.

0: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민순아, did you finish what you were supposed to do? 할 거 다 했어?
2: No.
1: Why not?
2: Oh, 민주, I fell into a rabbit hole.
1: About what?
2: Things I don't need.
1: Such as?
0: 아,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okay?
1: 짜증 잘 내시네요.
0: 너무 죄책감 드니까. 너무 guilty 하니까. 케이크 보고 있었어,
1: 아,
0: okay?
1: 깜짝.
0: I was watching videos about cakes. 좋아요. 자, 여러분. 진짜 우리 이 폰에 our phones, our algorithm, 우리 피드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Mm-hmm. It knows how to suck us in. Mm-hmm. It traps us and it doesn't let go. 자, 그래서 오늘 표현들 배운 거 복습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1: 알고리즘이 날 너무 잘 알아요.
0: One video turned into 3 hours.
1: 영상 하나 봤다가 3시간 순삭됐어요.
0: I fell into a rabbit hole.
1: 하나 보기 시작하다가 끝없이 빠져들었어요.
0: 네. 근데 혹시 여러분 뭐 인스타나 뭐 너튜브에 All-Star English가 계속 나오면 그거는 좋은 rabbit hole입니다.
1: 그럼요.
0: 네, 그건 좋은 algorithm이고요. 네, 그럴 때는 one video 확실히 will turn into 3 hours, 여러분. 네. All right, 민주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Another fun episode of EB Touching Small Talk.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Okay, bye.
0: 네. Big shout out to 민주쌤 for this week's segment. Well, folks, time to wrap it up. Enjoy your Friday night. Enjoy your weekend.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same place, same time. Our last track by Maroon 5, Won't Go Home Without You. Have a good on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봉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5: 파룩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my daughter was only 12. She came with me and her brother because I started my work as a professor of Arabic languag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member how excited my kids were when seeing the first snow in Busan. That year, my daughter started special training for figure skating. In Busan, she was lucky to be able to take serious steps in achieving the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ice skater. Many foreigners come to Busan carrying their love for the Korean culture. I was one of those who were fond with Busan's culture, society, history, and all aspects of Korean life. Busan, the city of opportunities.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6: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7: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6: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7: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6: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7: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6: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8: The time is now 7 o'clock.

0: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When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2: Want to be a friend of BFM Busan Yonghap Bangsong?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Busan Yonghap Bangsong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chance.
3: I call him.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 발전 협의회.
1: 8:00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1: Still,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2: This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9:00